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위글족 노래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초원의 주인.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몽골족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그리움.

네, 이것으로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국경절 연휴도 성큼 다가왔는데요. 긴 연휴를 앞두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한층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소중한 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계획하는 사람들까지 저마다의 방식으로 연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국경절 연휴 기간,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뜻깊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남양 풍의 옛 물가 동네 정성고진을 소개해드리겠고,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심수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코너에서는 가수 김혜심의 소개와 함께 대표곡 귀를 깨워라와 그렇게 당당하게의 창작비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이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정신적으로 풍부한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근본적인 요구이다. 물질적으로 빈곤한 것도 사회주의가 아니며 정신적으로 빈약한 것도 사회주의가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론단을 깊이 이해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은 인류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과정에 이룩한 모든 성과의 집합체이고 결정체입니다. 개혁개방 초기에 우리 당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다 같이 억수에 틀어지는 전략 방침을 창조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의 목표는 물질의 전면적인 풍부화와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사회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경제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정신 문명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정신 문명의 진보를 떠난 그런 단일한 물질 문명의 발전은 진정한 사회주의 현대화가 아니며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실현하는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나라 대지 곳곳에 고층 건물이 즐비하게 들어설 때 중화민족의 정신이라는 고층 건물도 따라서 우연히 솟아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자본을 중심으로 하고 량극 분화가 심하며 물질주의가 팽창하고 대외로 확장하고 략탈하는 서방의 현대화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됩니다.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과업에 직면한 상황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변증법적이고 전면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으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관계를 올바로 처리해 물질 문명 건설과 정신 문명 건설을 함께 잘 추진하고 국가의 물질적 역량과 정신적 역량을 모두 강화하고 전국 여러민족 인민의 물질 생활과 정신 생활을 함께 개선해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 중대한 원칙과 요구를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종합공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일도서게 됩니다. 이는 물질 문명 건설에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있는 바 우리는 반드시 현대화의 물질적 토대를 끊임없이 다지고 질 높은 발전이라는 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의 전차적인 과업을 확고히 틀어지며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개혁 방향을 견지하며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견지하고 경제 발전의 주력점을 계속 실물 경제에 두고 신흥의 공업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향촌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조화 발전 전략, 지역중대 전략, 주체기능 구전략 그리고 신흥 도시화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며 교육의 선차적 발전,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인재의 선도 추진 역할을 견제하고 발전의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경쟁 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며 신선장 동력과 그리고 새로운 우위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구쳐 형성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정신 문명은 사회주의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목표이고 중요한 포장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나라와 사회를 건설하고 어떠한 국민을 육성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합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상적 선도, 문화적 자양분, 정신적 기풍을 절박히 수여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더 확고하고 더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의 자신자강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적극 발전시키고 중화 문명을 전승하며 중국의 정신, 중국의 가치, 중국의 힘을 더 확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계속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전당을 무장하고 인민을 교육하며 의식 형태 용역에서의 막수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전당 동지들과 전국 여름민족 인민들이 단합 분투하는 공통의 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논리 실천하고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양을 강화하며 전사회의 문명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사회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에 부응하는 리상신념, 도덕관념, 정신풍모를 형성해야 합니다.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용성 발전시키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방향을 견지해 인민의 정신적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우수한 작품들을 더욱 많이 내놓으며 전민족의 문화혁신과 문화창조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우수한 중화전통문화의 창조적인 전환과 혁신적인 발전을 추진시키며 중화문화의 입장을 고수하고 문명 간의 교류와 상호참조를 심화해 중화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높여야 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방운이 불러드립니다. 작은 풀.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총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남양풍의 옛 물가 동네 정송고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송고진은 토지가 비옥하고 자연여건이 우월한 원인으로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하고 인물이 많이 나는 동네였습니다. 강가에 소세는 정송의 옛성 정안고성은 서문과 북문, 1000m에 달하는 성벽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송안의 동문가와 종남가, 서문가, 북문가 주변에는 남양풍이 다분한 건물 기루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1369년에 명조 때 지은 관하 건물인 효나는 사면이 막힌 사판 구도입니다. 색바랜 문을 지나면 오진날에 북과 돌기동, 돌기초등이 보입니다. 1559년에 청나라 때 지은 청담종이 북쪽문 옆에 쉬어져 있고 그 정자에는 청렴한 문화를 고행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이 비석이 세워진 뒤로 이곳은 정성의 명소로 정해져 많은 문인 문객들이 이곳을 찾아 글을 남겼습니다. 청나라 때 신축한 왕영두 생가는 세 개의 큰 정원이 풍자의 모양으로 배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마다 방 세 개를 가진 안채 네 채에 방 세 개의 별채 3채 그리고 방 세 개의 소당 한 채를 거느리고 가운데 거실을 뒀습니다. 왕용도 샹가는 크고 작은 정원 12개에 문 72개를 가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해원방은 1568년에 명나라 때 해남 최초로 과거에 급제한 현지인을 위해서 세운 폐방입니다. 고풍스러우면서도 웅장함을 자랑하는 폐방은 태풍이 많은 현지의 환경을 감안해 폐방의 앞뒤에 비스듬한 기둥을 씌웠습니다. 이곳의 문묘는 유관력사와 웅중한 규모로 해남의 최고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해남의 모든 문묘에서 이곳에만 정문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시험에 3위권이 된 사람만이 문묘의 정문을 통과할 수 있고 정성에만 과거 시험에 급제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거의 모든 문묘에서는 해마다 성대한 공자 제사 의식을 치르는데 정성의 문묘 생산은 해남의 모든 문묘 중에서 가장 성대했습니다. 그 때문에 해남 전역의 선비화 관료들이 이 문묘에 모여서 공자의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현재 민족용으로 투대받는 송씨 부인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송태 부인묘는 1300년의 유관력사를 자랑합니다. 이곳은 오늘날 해남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송대하며 규모가 가장 큰 해남의 특색의 민속 행사장입니다. 언제나 맑은 물 찰랑이고 물고기 떼논이는 남류호는 해남의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입니다. 호수가에는 푸른 숲이 설레고 푸른 하늘과 호수 사이로는 항상 시원한 바람이 오갑니다. 남료호는 또한 품속에 16개의 섬을 안고 있는데 혹은 반달 같은 혹은 골뱅이 같이 크고 작은 보석이 은쟁반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도시의 번잡함이란 전혀 없는 남료호는 해남의 정원으로 불리웁니다. 이 밖에 견동탑은 해남에서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탑입니다. 1751년 청나라 때 축조된 이 탑은 높이 25m에 달하는 7층의 벽돌탑입니다. 이 탑은 시멘트나 철근, 못, 기둥 하나 사용하지 않고 벽돌과 찹쌀 등 고대의 건자재만 가지고 수백 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탑을 쌓아놓은 기교를 보여줍니다. 3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해남의 지방극 경극도 정성에서 발원했습니다. 해남 지방극을 이어오는 예술인들이 대부분 이곳에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해남에는 정성이 없으면 예술단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체포반이라고 하는 정성의 쌈밥은
고기와 야채, 쌀밥을 비벼서 야채 잎에 싸서 먹는 음식입니다. 원초적인 맛을 가진 이 쌈밥은 맛 또한 아주 특이합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생의 약속, 조심을 지키다 이 같은 제목으로 아내의 유언을 이어 대량산 아이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장화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초가을의 시원한 바람이 사천송 량산주 미고현 룡문향 초납촌의 산골짜기를 스쳐 지나가던 어느 날 신옥문 소학교에서는 새학기 개학식이 열렸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200여 명의 이족 어린이들은 국기가 휘황되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뒤에는 56살의 장화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아이들의 얼굴을 비추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화가 이곳 개학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6년 동안 그는 10여 차례나 대량산을 찾았습니다. 레몬골 후코트에서 비행기를 타고 송도에 도착한 뒤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소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굽이굽이 산길을 따르는 버스를 타고 약 5시간을 가야 초납촌 신옥문 소학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신옥문은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을 찾는 것은 아내가 생전에 마음에 두었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아이들을 대신 만나주기 위해서입니다. 개학식이 끝나자 장화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는 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또 다른 아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아이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질 무렵 대량산의 산봉우리에는 따뜻한 금빛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학교 문을 나서던 장화는 다시 뒤를 뒤돌아보았습니다. 신흥문 소학교라고 쓰인 교문 앞에서 그는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장화가 아이들을 돕기 시작한 것은 아내 신흥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장화에게 자신의 사망 보상금으로 어려운 형편의 아이 몇 명을 도와 공부를 마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훗날 나라와 사이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이 곧 자신이 사유에 남기는 기호라고 말했습니다. 장화는 흔쾌히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장화와 신홍문은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졸업할 당시 장화는 자신에게 대학 졸업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홍문은 주저하지 않고 그와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둘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치면 반드시 좋은 날을 맞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은 결혼 후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 만에 신홍문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감염으로 뼈가 심하게 손상됐고 이후 강직성 척추염까지 앓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 집과 병원을 오가며 투병하던 그는 결국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침상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도 신홍문은 한 번도 삶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늘 밝고 락관적인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 남편에게 세 가지 당부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장례를 치른 뒤에는 반드시 앞으로 씩씩하게 나아갈 것, 슬픔에 잠기지 말 것, 자신의 사망 보상금은 모두 아이들의 교육에 돕는 데 사용할 것, 그리고 두 사람이 평생 모은 저축금은 남편의 앞으로의 생활을 위한 것이니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 아내의 장례를 마친 장화는 곧바로 공익단체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 달 뒤 사천성의 한 재단을 선택했고 15만 원이 조금 넘는 사망 보상금에 자신의 돈을 보태 20만 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송금 목적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내의 사망 보상금이며 아내의 뜻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월급에서도 일부를 보태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시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장화와 신웅문이 함께 후원한 55명 아이들이 다니는 학급은 신웅문반으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2021년 5월 장화는 처음으로 대량산을 찾았습니다. 재단 직원들과 함께 아이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살펴보면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55명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장화는 초납촌의 한 소학교에도 들렸습니다. 교실이 부족해 일부 아이들이 야외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고 어린아이들의 손에는 동상까지 나 있었습니다. 후코트로 돌아온 뒤에도 그 모습이 장화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유의 빨갛게 아이들의 손이 자꾸만 눈앞에 얼렁거렸고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 가지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곳에 아이들의 마음을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짓자. 학교 이름은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장화가 떠올린 것은 아내가 생전에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당부했던 두 사람의 저축금 95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약속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하자. 가난했던 시절에는 아내가 자신과 함께 고생을 견뎌냈습니다.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했을 때 아내는 오히려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장마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것은 20여 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도 아내는 한 번도 삶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고작 만 9살이었습니다. 장화는 다른 사람을 돕는 동시에 아내

0: 이름이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두 사람의 마지막 저축금까지 내놓았습니다. 신옥문 소학교의 교학종합청사는 2021년 6월 착공해 그해 10월 완공됐습니다. 장원은 학교 현판식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과 깨끗한 눈빛을 바라보며 장원은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값지게 쓴 돈은 없었다. 그 뒤로 장원은 시간이 날 때마다 대청산에서 대량산으로 향했습니다. 학교를 찾아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의 생활을 살폈습니다. 그에게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아이가 장화에게 다가와 두 손을 높이 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장 아저씨, 제 손에 동상이 없어졌어요. 장화는 아이의 허리를 굽혀 작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간 코끝이 찡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에 장화가 후원하기 시작한 55명의 아이들 가운데 올해 9명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소학교 개학식에 참석한 뒤 장원은 또다시 같은 대학에 입학하게 된 학생 6명의 입학 수속을 도왔습니다. 기숙사에 올라갈 때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을 자신이 들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5층 침대에 이불을 펴주고 침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침대판에 튀어나온 못을 발견하자 작은 망치를 가져와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옷장에 자물쇠가 없는 것을 보고는 옷이 눅눅해지면 꺼내서 햇볕에 말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식을 챙기는 아버지와도 같았습니다. 반장 직현 후보도 올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장화와 만나기로 약속한 직현 후보를 위해 장화는 일찍부터 식당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의 모습이 보이자 장화는 계단을 성큼 내려가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건강을 잘 챙길 거야. 너희를 5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50년 동안 보고 싶어. 너희들 모두 내 아이들이야. 너희가 자라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이것이 장화와 아이들이 새롭게 맞은 약속입니다. 대량산에서 돌아올 때마다 장화는 아내의 묘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아내에게 전해줄 좋은 소식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신옥문 소학교는 처음 2개 학급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10개 학급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원도 20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아이들은 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웃음과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장원은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혹시 아내가 내가 저축금을 다 써버렸다고 나를 나무라지 않을까? 그런 아내가 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 조금은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돕는 데 쓰는 것이 자신에게는 훨씬 마음 편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장화는 처음에는 55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학교까지 쉬우면 아이의 유언을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옥문 소학교와 그곳의 아이들은 어느새 그의 남은 인생에서 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인연으로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말합니다. 대량산의 아름다운 꽃처럼 거센 바람과 비에도 굴하지 않고 한 줄기 빛만 있어도 그 빛을 받아 밝게 피어나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서 살아가든 신옥문 소학교를 잊지 않겠다고, 자신들에게 장화라는 이름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장화는 자신이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성 좋은 사람이라는 영예를 받았을 때조차 자신은 그 칭호를 받을 자격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아내 신옥문이야말로 그 이름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원은 두 사람이 평생 모은 모든 저축금을 아이들에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되돌려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자신이 받은 따뜻한 마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남긴 손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이 계속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장화와 아내 신농문이 함께 품었던 마지막 소원입니다. 지금까지 한 생의 약속 조심을 지키다 이 같은 제목으로 아내의 유언을 이어 대량산 아이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장화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심수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심수 시민센터 옆에는 7000년 인류개발사, 1700년 도시사, 40여 년 개혁개방사를 한 몸에 지닌 거대한 역사책과도 같은 건물 심수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81년에 설립된 이 국가 1급 박물관은 4개의 관, 22만 8천여 점의 수상품으로 심수가 령남어촌에서 국제대도시로 거듭난 역사를 파헤치는 창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각자 독특한 사명을 짊어진 4개의 관은 도시에 분산된 문화좌표들입니다. 동심로관은 심수 개혁개방 10대 역사 건물로 2020년 개소를 거친 후 새 삶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3,900평방미터의 전시청에서 도자기 전은 300점 문물로 신석기 시대부터 명청 시기에 이르는 도자기 문명을 꿰놓았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동기전은 303점의 례악기, 동경, 화폐 등 문물로 상주 시기부터 명청 시기에 이르는 공예 변화와 사회 사상 변화를 전시했습니다. 침대 특별 전시는 202점의 라한 침대와 침대 부품, 광동어 영화 서상기 투영을 결부해 고대인들의 생활미학을 전시했습니다. 금전로관은 심수의 도시자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층의 고대전시청은 500여 점 출토 문물로 선민족적, 해양경제, 해방중진 등 역사의 맥락을 짚으며 심수 800년 광부사와 300년 객가이민사의 두터움을 보여줬습니다. 근대전시청은 300여 점의 전시품으로 구룡해전, 잠주전 봉기 등 관근사건에 립각해 백년투쟁과 사회전형의 장엄한 역사를 복원했습니다. 3층의 3,200평방미터의 개혁개방사 전시청은 정품이 따로 없습니다. 2,000여 점의 실물과 1,200여 장의 사진에는 4구공업구의 계산포 모델도 있고 조기 특구건설자들의 자급증도 있는데 이 같은 역사의 흔적으로 과감히 앞장서는 시대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관내에는 또 배림 선생이 기증한 159점의 야생동물 표본이 있는데 북극곰에서 아프리카 코끼리에 이르는 전세계를 넘나드는 자연 풍경을 그렸습니다. 심수 개혁개방 전담관과 동강유격대 지휘부 유적지는 각기 도시의 정신좌표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주강조수 전시는 3,234개 전시 코너로 광동 개혁개방 40년의 결책 돌파와 발전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해당 전시는 당대 역사진들의 선례를 열었고 전국상을 수상했었습니다.

0: 후자는 민국 홍안주점의 유적지로서 백여 폭의 사진과 문물들로 엽정 장군이 이곳에서 항일무장을 세운 휘황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동한시기 구구단 명문 도자기 벽돌은 심수박물관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1981년 남두고익대 묘지에서 출토한 이 도자기 벽돌은 을기설기 새긴 40개 숫자가 있는데 이 문물은 중국 구구단 역사를 200년 앞당겨 서방의 인식을 타파했습니다. 대중문화 공간으로서의 심수박물관은 봉사도 아주 친화적입니다. 2014년 3대관은 예약제를 취소하고 여름방학 기간에는 저녁 8시까지 개방하며 녹색 통로와 다은어 가이드 등으로 각이한 관중 군체의 수요를 만족시켰습니다. 2000여명 자원봉사자와 전문 해설원과 QR코드 가이드는 문물의 이야기를 더 생동하게 전하고 있고 해마다 평균 20회씩 열리는 림시전시와 수백 차례 강좌 행사는 박물관을 영원히 막을 내리지 않는 문화의 강당으로 변신시켰습니다. 동안시기 도자기 벽돌의 구구단에서 특구의 개혁 서류까지 영남 민속을 보여주는 침대 문양에서 전세계 자연의 생물까지 심수박물관은 다양한 시각으로 이 젊은 도시는 7천년 끊기지 않은 문명을 이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네, 박물관 여행 지금까지 심수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용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리백.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시대의 공기를 맑고 투명한 목소리로 깨워냈던 조선족 가수 김혜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심은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노래로 먼저 말을 걸어오던 가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꾸밈없는 순수함과 소녀와도 같은 맑음 그리고 어딘가 쓸쓸한 여운이 함께 담겨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1999년 그녀의 첫 번째 갠 앨범과 함께 세상에 나온 노래 귀를 깨워라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의 귀를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가요계에는 보기 드물게 밝고 경쾌하면서도 세련된 사운드 그리고 김혜심 특유의 청량한 음색이 어우러지며 이런 목소리는 처음이다라는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노래는 기교로 감정을 밀어붙이기보다 상쾌한 리듬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듣는 이의 감각을 하나씩 깨워냈고 그 신선함은 곧바로 대중의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결국 김혜심은 이 한 곡으로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고 이듬해인 2000년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 설맞이 종합무대에 오르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됐습니다. 네, 아래 이 노래 함께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노래는 2000년에 발표된 김혜심의 또 다른 대표곡 그렇게 당당하게입니다. 이 노래는 김혜심 음악 생애의 또 하나의 좋은 한 점이 됩니다. 이 곡은 인기 드라마 모두 천사가 만든 화의 주제가로 사용돼서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전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가 오래도록 사랑받은 이유는 단지 드라마의 인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는 사랑 앞에서 흔들리면서도 자존심과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한 사람의 내면을 섬세하게 담아냈고 김혜심의 절규된 감정 표현은 이 이야기를 더 진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담담하게 이어지는 멜로디 속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당당함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라는 마음은 당시 많은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었고 이 노래는 자연스럽게 한 세대의 촉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아래 이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기는 전망기획 5년에 우리나라 대국 종기들이 혁신의 조력을 드러내며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 특별보도 장정정신 이어받아 부흥의 길에서 힘차게 나가자 오늘은 홍군 장정 3대 주력 부대의 전전시간이 가장 오랫던 사천성으로 가보겠습니다.
1: 국경절 연휴 각지에서 문화관광 특색을 강화하며 소비 활력을 자극했습니다.
0: 예멘 정부군이 예멘 여명 행동을 발동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정소기는 진정한 대국 종기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손에 쥐어줘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핵심 기술과 관건 기술은 남에게 손을 벌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차기는 전망계획 원인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잇따라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국 종기는 혁신의 조력을 드러내며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경 연휴 기간 흥룡강성 GTRC의 중국 제1종형장비그룹 유한회사에서는 서남 알루미늄 정밀 압연기, 보산 강철 반강 롤러, 할빈 전기터빈, 수압 로터 등 중점 프로젝트가 쉼없이 가동되고 간부와 직원들은 중점 임무를 둘러싸고 생산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습금형 정소기는 중국 제1종형장비그룹 요한회사를 고찰하면서 장비 제조업은 나라의 종기이고 실물경제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우세를 파악하고 기세를 몰아 우리의 장비 제조업을 계속 강하고 크고 우수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올해 중국 제1종형장비그룹 요한회사는 종장비 분야에서 일련의 대표적 성과를 이룩하고 일련의 국가 종기가 공장을 떠나 국가의 중대 프로젝트에 투입돼 국가 건설을 강력하게 보상했습니다. 중국 제1종형장비그룹 소재산업부 단조공장 단조질반 풍용량 반장은 중국 제1종형장비그룹은 사고와 리념, 기재 혁신을 심화하며 첨단 장비, 특수 소재, 현대 제조 서비스 등 3대 기간 산업의 착안에 신에너지, 신소재, 신장비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하고 장대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소소 에너지 장비, 핵 융합 장비 등 미래 산업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나라를 위해 도움하는 대국 종기를 창조할 것입니다. 2018년 7월 습금형 정소기는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를 주재하면서 관건 핵심 기술은 국가 종기로 우리나라 경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국가

0: 안전을 보장함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표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관건 핵심 기술에 대한 혁신 능력을 확실하게 제고하고 과학기술 발전의 주도권을 자신의 수중에 단단히 장악하며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강유력한 과학기술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국중개 생명력은 지속적인 혁신에 있습니다. 올해 중국 로켓은 해상과 륙지의 회수 작업에서 이중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활용위로 원자력 기술은 전면적으로 승격되고 첫 활용위로 2.0 버전 시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올해는 500m 단구경 구면 전파망원경 완공 10주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파망원경은 광활한 우주를 꾸준히 탐험하며 일련의 독창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파망원경 운영발전센터 주임이며 총공종사인 강봉은 향후 전파망원경은 계속해 용량을 확대하고 승격을 거듭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강봉에 따르면 전파망원경 주변에 적어도 수십 대 40m 구경 망원경을 건설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형 망원경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중형 구경 망원경을 건설하는 종합구경 배려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공정이 준공되면 전파 망원경의 민감도를 한 배 높이고 해상도는 200배 제고할 수 있습니다. 대국종이는 과학기술 혁신의 집중적 구현과 증표입니다. 9월 16일에 본격적으로 동항한 평륙운하공정은 중국 기반시설 건설의 실력과 새로운 리념을 충분히 구현한 대국종기입니다. 강을 통해 바다로 나아가는 운하는 중국 내륙 지역의 바다를 향한 립지를 재편성해 여러 성숙한 기업들의 외부 진출에 새로운 자신감을 얹어주었습니다. 9월 28일 기준 남룡항은 매일 평균 약 2만 톤의 병륙 운하 화물을 추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좌우강 류역의 알루미늄광, 철과 량곡 등 각종 화물은 평륙 운하의 물류 통로를 거쳐 남룡항에서 중개 작업을 마치고 다시 북부만을 통해 수출입되면서 내륙의 출해 운송 거리를 대폭 단축했습니다. 평륙 운하 총체적 설계 기술 책임자 오팽은 평륙 운하의 버팀목 역할은 리망 산업을 내륙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광서의 경제 발전에 대한 역할이 가장 뚜렷하고 수로로 연결될 수 있는 주변의 운남, 귀주 지역은 물론이고 더 깊은 서부 내륙까지 그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5차 전망 계획의 새로운 시점에서 점차 완비되는 체계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신에 의존해 우리나라는 기필코 더 많은 관근 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더 많은 대국종기를 건설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세계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다그칠 것입니다. 과학기술부 음화준 부장은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역사적 기회를 다잡으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진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주선으로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과학기술 난관 공략을 주공 방향으로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1: 특별 보도 장전정신 이어받아 부흥의 길에서 힘차게 나가자 오늘은 홍군 장정 3대 주력 부대의 전전시간이 가장 오래됐던 사천성으로 안내합니다. 주말마다 사천성 로주시 고린현 적수화 남쪽 기슭에 위치한 태평도는 사도 적수를 주제로 한 실경 공연을 펼쳐 많은 관광객들에게 생생한 체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소명양 일가는 태평도를 사천행의 필수 코스로 정했습니다. 소명양 씨는 산동에서 가족과 함께 나왔다며 홍군이 사도 적수 작전을 치른 태평도 나루터를 꼭 한번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1935년 1월 29일 처음 적수화를 건넌 후 홍군은 귀주에서 사천 고린 서영 지역으로 진입한 후 사천 남부에서 54일간의 전전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첩첩중산과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이 특징입니다. 적과 아군의 병력 차이가 크고 물자가 극도로 부족한 절박한 상황에서 홍군 장병들은 동쪽을 치는 척하면서 서쪽을 치거나 우회 작전을 펼치면서 사도 적수로 국민당의 기염을 철저히 꺾어놓고 홍군의 북상 항의를 위해서 길을 열었습니다. 로주시 사도 적수 연구센터 왕해청 전문가는 관건적 전투와 함께 국민 간의 깊은 정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0: 왕혜청은 창고를 열어 소금을 나눠주고 좋은 술로 군을 위로한 사례는 홍군이 대중을 아끼고 대중이 홍군을 지지하는 생생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무산이 이어진 오몽산과 로주시 고린현, 서영현에서는 혁명의 발자취가 깊이 제기됐습니다. 고린현, 이랑진 성류촌, 주민 증중걸 씨는 연일 고량주 원료인 수수를 수확하느라고 연임이 없었습니다. 밭 25모를 다루고 소 25마리를 키우면서 또 옥수수 15모를 재배하고 있는 증중걸 씨는 지금은 전부 주문식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심으면 얼마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중걸 씨는 흰술 생산기업과 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고린현 농어농촌국 랭군봉 주국장은 주문식 재배는 농가의 재배 열성을 크게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원료 공급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빚은 후 남는 주정을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제공해 소 사육에 사용하고 소의 배설물은 재배 비료로 활용해 친환경 순환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랭건봉에 따르면 수수, 고기소, 감귤, 감황초 등 친환경 특색 산업을 통해 2025년 현재 농업과 림업, 목축업, 어업의 생산 총액은 4% 성장한 65억 6,300만 원에 달하고 농민의 1인당 소득은 5.6% 성장한 2만 342원에 달했습니다. 사천성 량산주 회리는 주황홍군이 사천에 진출한 후 경유한 첫 번째 현입니다. 1935년 5월 3만여 명의 주황홍군이 금사강을 건너 사천으로 진입하면서 수십만 국민당군의 추격을 벗어나 전략적 이동의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날 량산주는 자원에너지, 특색농업, 문화관광의 3대 중점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량산주의 지역 생산 총액은 2,605억 원, 경제 규모는 역내 8위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량산주 회리시의 성류철입니다. 과일밭에서 드론이 인력 운반을 대체하고 신선한 과일이 냉장 컨테이너 화물에 실려 각지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과일 손실률이 기존의 6%에서 3% 이내로 줄었습니다. 회리시 부시장 장효화는 100억 성류 산업의 건설 목표를 농가의 소득 증대와 치부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효화는 전 산업의 종합 생산이 82억 원에 달하고 8만여 명 주민의 안정한 취업을 견인했으며 과수 농가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10만 원을 넘는다고 소개했습니다.
1: 국경절 연휴 기간 각지에서는 다양한 문화 관광 활동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을 맞이해 가을 경치를 감상하고 민속을 체험하게 하는 동시에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전진의 여러 곳에서는 다채로운 문화 관광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전진시 화평구의 랜드마크인 대동전 주변에서는 조국을 노래하자 관악단 깜짝쇼, 화평로의 거대한 고리 행진 등이 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문화적 요소가 짙은 모형 문화재 장터 등도 각기 특색 있는 건축물을 배경으로 잇따라 열렸습니다. 오대도 문화관광구에서 관광객들은 전진의 전통 간식을 맛보고 문화창작 수공예품을 고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탕 인형 만들기, 설탕 그림 그리기 등 체험 행사는 전통 공예의 색다른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관광객 요강진 씨는 이곳에서 매우 풍부한 민속 수공예를 즐길 수 있었다며 설탕으로 인형 만들기, 설탕 그림 그리기, 흙 인형 빚기 등이 복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복건성 복조시 민청현 반동진에 위치한 괭림조는 면적이 17,000평방미터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존된 고대 민가 단일 건축물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고택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동시에 고택 밖 광장에서 촌인 마을 잔치도 체험했습니다. 연휴의 전개 좌석은 연휴 시작 전에 벌써 예약이 찼습니다. 밴드 연주와 시골 요리사의 요리가 어우러진 가운데 관광객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담소를 나누고 음식을 맛보며 집의 온기와 활기를 느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복조시 관광집산서비스센터는 괭림조까지 직행 관광버스를 개통하고 전용미식 가이드를 배치해 가는 길에 4대 연회의 유래와 민청의 산수와 이문을 소개하게 했습니다. 민청현, 반동진, 마총 진장은 고택의 성황과 목걸이의 깊은 융합은 주택의 문화 명맥을 살리고 향촌지능의 힘을 실어주는 생생한 실천이라며 고택의 생명을 불어넣고 향수의 성을 이어가려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광서 계림시 양사현 오룡하 관광지는 방문객 고봉을 맞았습니다. 관광객들은 떼목을 타고 푸른 산과 맑은 물 사이를 누비며 가르스트 전봉의 아름다움을 감상했습니다. 관광지는 조기 개장, 연장 운행 방식으로 운영 시간을 조정해 관광객들의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켰습니다. 대목공 리룡기 씨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벌써 네 차례를 오고 갔다며 오후에는 다섯 차례까지 시도해 보려다고 말했습니다. 리룡기 씨는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양삭의 풍경과 계림의 산수를 체험하게 해주고 싶다고 표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양삭현에 위치한 중국 리강 산수 극장은 만석을 이뤘습니다. 산수 실경 공연 인상 류삼전은 연휴 기간 산수 무형 문화재로 국경절을 축하하는 주제의 계열 활동을 선보이며 리강의 산수 풍광과 광서민족 무형 문화재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로 융합했습니다. 관광객 류일권 씨는 처음으로 이렇게 웅장한 무대 공연을 접했다며 큰 시각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내몽골 오진하기 호양림은 최적의 감상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오진아 호양림 관광지에서는 황금빛 호양림이 푸른 하늘, 사막과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관광객들은 숲속을 거닐고 사진을 찍으며 가을의 사막 풍광을 만끽했습니다. 관광지는 관광용 소형 열차, 호양림 빛과 그림자 야간 관광 등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관광객 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림평 씨는 모래 빗긴 호양림 그림자를 짓고 서는데 마침 소형 열차가 지나가서 정말 아름다웠다고 말했습니다. 림평 씨는 이곳이 꼼꼼한 서비스도 좋았고 주변 숙박과 식사도 예전보다 훨씬 잘 갖춰져 즐거운 여행이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0: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10월 5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 9월 중국 대종상품 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4.1%, 동기 대비 22.9% 상승한 137.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중점적으로 관측한 50여 가지 대종상품 중 9월 가격이 전달 대비 상승한 대종상품이 38종에 달했습니다. 전통적 생산건설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중대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제조업 생산과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유색금속과 흑색금속 가격지수가 전달 대비 각이한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대종상품 가격이 경기 수준이 한층 격상하면서 4.4분기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좋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 국내 자동차 시장이 최근 제품과 정책 량측에서 동시에 집중적인 공략을 펼치면서 신차가 잇따라 출시되고 각지의 구매 보조금과 국경절 차량 전시회가 함께 시장 활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 성수기 시장 창구를 잡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은 신차 출시 속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불완전 통계에 따르면 9월 이후 완전 신차, 신구 교체, 개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출시된 신차 모델이 50가지를 넘어섰고 6만 원대의 실용 소형차부터 50만 원대의 플래그십 모델까지 전반 라인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석가정 역화 자동차 단지 판매봉 마운봉 경리는 신차가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신차 문의량이 전월 대비 많이 늘었고 많은 고객들이 직접 와서 실물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길림성의 한 자동차 판매회사 용업경리 후일설 씨는 지도 가격이 10만 원 안팎인 차종들이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경절 기간 매장 방문객 수가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차 공급 확대가 소비 수요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많은 지역에서는 새로운 자동차 소비 보조금 활동을 잇따라 시작하고 자동화된 보조금 액수를 설정해 자동차 소비를 정밀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적 혜택이 겹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국경절 연휴를 이용해 차량을 집중적으로 비교하고 가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주시 소비자 류여사 씨는 국경절에 가족과 함께 나와 보조금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고 차량의 안전 성능과 주행거리 그리고 고객 서비스가 편리하고 믿을 만한지를 확인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이 밖에 전진, 남경, 선영 등 여러 지역에서도 국경절 연휴를 맞아 대형 가을 차량 전시회를 동

0: 우세 열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집중 판매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구매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한 자동차 브랜드 선용 영업 책임자 동근 씨는 많은 할인 혜택이 주어져 오늘 하루만 약 30여 대의 주문을 받았다며 7일 동안 총 100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북방공업대학 자동차산업혁신연구센터 장상연구원은 모든 완성차 업체에게 기회가 되는 시기로 하반기에 차종 투자를 늘리고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 동부데이터 서부 처리에서 전국 일체화 컴퓨팅망까지 컴퓨팅 파워력은 전력처럼 지역 간 조달과 친환경 공급을 실현하면서 디지털 중국 건설의 관건적 발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내몽골 울란차부시 차하르 우정기의 북경 내몽골 제로 탄소 스마트 컴퓨팅 산업단지는 한창 건설 중입니다. 특별기획 조국의 보고 오늘은 동부데이터 서부 처리에 제로 탄소 답안지를 보내드립니다. 차하르 우정기 통로 그울진 시공 현장의 데이터 건설 건물은 이미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고 노동자들은 설비 설치와 단지 내 부대 시설 마무리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투자 총액이 36억 원, 컴퓨팅 파워 설계 규모가 15,000 페타플롭스에 달하는 데이터 센터는 그룹의 67,000 페타플롭스를 초과하는 컴퓨팅 클러스터의 새로운 표준입니다. 중련 데이터 그룹 내몽골 지사 락서영 총경리는 현재 풍부한 풍력과 전력 신에너지 자원을 이용해 전용선으로 직접 컴퓨터 기지 프로젝트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전부 친환경 전력을 사용하면서 제로 탄소를 실현했습니다. 관련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2026년 말까지 차하르 우정기에서 운영에 투입되는 설비가 5만 대 이상에 달하고 지원하는 컴퓨팅 규모는 2만 페타플롭스에 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캐비닛 제조, 데이터 서비스 등 기업을 이곳에 유치할 것입니다. 차하르 우정기 행정심사 비준 정무서비스센터 데이터관리국 강원원 부국장은 컴퓨팅 산업은 더 이상 단일 기계실 건설이 아니라 컴퓨팅 공급, 운영 보수 서비스, 인재 육성을 아우르는 완결형 산업 생태계라고 소개했습니다. 동부데이터 서부처리 공정은 2022년에 전면 가동되어 8개 국가 컴퓨팅 중추와 10개 국가 데이터 클러스터를 배치했습니다. 국가데이터발전연구원 전문가 왕계흔에 따르면 2026년 1사분기까지 핵심 거점의 스마트 컴퓨팅 규모는 전국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국가 핵심 거점 간 20밀리초 지형권도 이미 기본적으로 건설되고 전국 일체화 컴퓨팅망 관측 조달 시험 검증 플랫폼도 현재 145만 페타플롭스를 웃도는 컴퓨팅 파워에 접속하면서 전국 스마트 컴퓨팅 자원 중 60% 이상을 포괄했습니다. 동부중추는 실시간 서비스와 혁신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어 저지연, 높은 상호작용의 업무를 배치하고 서부중추는 친환경 공급과 배후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대모형 훈련, 영상, 렌더링 등 고에너지 수요를 떠맡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협동 발전은 더 깊이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0: 산동성 재능시 추성의 50여만 모 옥수수 밭이 잇따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90년대생 논전 관리원 림포레 씨도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보레 씨가 책임진 농업서비스센터의 위탁관리 농작물 면적은 6만여 모에 달합니다. 갈 수확과 갈 파종을 병행해야 하다 보니 그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특별기획 풍작의 소리 오늘은 다시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산동벌로 가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재능추송 대소가도 신가촌의 옥수수 밭은 수확기계 작업 소리로 들끓고 있습니다. 올해 35세인 진보리 씨는 옥수수 이삭 하나를 꺾고 무게를 가늠해보고 곱지를 벗겨 옥수수 알갱이를 손끝으로 눌러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보리 씨는 이삭 끝까지 아주 잘 자랐다며 올해 일부 옥수수가 수분 때문에 알갱이가 제대로 안 찬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레 씨의 농업서비스센터는 3천여 농가의 6만여 모 밭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그리고 비료 한 포대에서 수확기 한 대까지

0: 취소, 위탁 관리를 우원하는 농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소리가 내리는 절기 수확과 바종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 밤마다 수확 작업을 시작하면서 진보래 씨는 벌써 농가들과 파종 일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수확철이 끝나면 진보래 씨는 서비스센터의 위탁관리 면적을 10만 늘릴 계획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갖춘 만큼 진보래 씨는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과 함께 황금들판에서 청춘의 꿈을 펼쳐나가길 기대했습니다.
1: 예멘 정부군이 10월 15일 전한 데 따르면 치열한 전투 끝에 정부군이 예멘 후티 무력으로부터 타이즈주의 홍해 항구 도시 무하를 수복했습니다. 앞서 예멘 대통령 지도위원회 주석은 예멘의 려명 작전을 통해 국가기구의 운영을 회복하고 산하를 해방하며 후티 무력의 반란을 종식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다국연합국 대변인에 따르면 전투기 100대가 이날 예멘의 려명 작전에 참여하고 고가치 목표물 324개를 파괴했습니다. 최근 후티 무력은 정부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타이즈주의 여러 중요한 지역을 통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정희였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즈베키스탄 벼룩시장의 한우 소형 강습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슈켄트의 동쪽 교외에 위치한 양지아바드 벼룩시장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올해 57세인 상인 라시드는 료창한 한우로 몇몇 중국 관광객들과 가격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시드는 가끔 손으로 물품의 크기를 형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소녀 자리나가 라시드 곁으로 다가와 한우로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라고 인사하면서 관광객들을 깜짝 놀려옵니다. 고소련의 사진기, 색바랜 엽서, 검은 테이프, 레코드를 진열한 중고 상품 가게 앞에 한우 소형 강습반이 있다는 점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라시드는 예전에 중국인 관광객을 마주할 때 한우를 한마디도 할 줄 몰라 아주 당황했다며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독학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발길을 멈추고 상품을 고를 때마다 라시드는 가게를 가리키며 영어로 손님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이것은 한우로 어떻게 말합니까? 몇 년 동안 고객과의 사소한 교류를 통해 라시드는 드디어 한우 기초를 닦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년간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비자 면제 정책을 실행하면서 양국 간 인문 교류가 질적으로 승격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중앙아시아 고물시장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배로 증가했습니다. 한 번은 중국 고객 몇 명이 왔는데 라시드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영어로 문의한 후에야 상대방이 광동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시드도 그제야 중국에 방언이 많고 한우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재미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우를 배우려는 라시드의 열성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올해 10세인 자리나는 라시드의 이웃입니다. 자리나는 늘 라시드의 가게로 놀러와 여유 시간을 보냅니다. 라시드와 고객이 한우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서 자리나의 취미도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나는 라시드가 가르치는 한마디라도 꼭 따라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멀리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자리나는 달래가 한우로 인사를 합니다. 자리나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모두 친절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을 즐긴다며 더 많은 중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슈켄트 한 중국 기업 판사처에서 단연간 근무한 진 선생은 라시드의 단골 손님입니다. 매번 가게에서 독학으로 익힌 라시드의 한우와 자리나의 한우 인사를 들으면 이국 타향에서도 짙은 향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우크라이나 양국의 인문 교류가 민간의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있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기도 합니다. 라시드는 중국을 더 잘 료해하기 위해 휴대폰에 소홍소와 위챗 계정을 등록하고 틈틈이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을

일을 공유했습니다. 라시드가 보기 하늘은 일종의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반평생을 보낸 라시드는 항상 시장의 아이들에게 인생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중국 기업과 프로젝트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배우면 장래의 길이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라시드의 가정과 자리나의 가족 모두가 아이를 정교 중문학습반에 보내고 싶지만 다슈켄드의 중문학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시드는 부근에 한 학습반이 있다면 자신도 가서 하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 벼룩시장의 한우 소형 강습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소라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 여섯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연근을 부민산업으로 발전시킨 홍호의 경험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여러 나라의 추석 경축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당조항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했으며 등소평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 강택민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 허금도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한 역사적 기여를 총화하고 당의 오유를 전면적으로 시정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리론 체계를 형성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개혁과 발전과 안정에 전 국민에 관계되는 일련의 위험과 시련에 여유 있게 대응하고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고 당 건설이라는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개척하고 추진하는 등면에서 새로운 시기 기세가 웅장한 역사적 화폭을 그려내고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 당이 인민을 영도해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중화민족이 일떠서고 부유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추진했으며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의 영용하고 억센 분투를 통해 개혁개방은 현시대 중국의 전도와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조치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은 중국을 발전 번영리로 이끄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과 중국은 시대의 발전을 성큼 따라잡았음을 전 세계에 장엄하게 선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부분,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를 열다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이 시기에 당이 직면한 주요 과업은 초유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노정에 올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웅이한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한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또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라는 이 우리나라 발전에서의 새로운 역사적 좌표를 논술하고 18차 당대회 이래 당의 리론 혁신 성과를 개괄하고 신시대 당이 직면한 정세 및 위험과 도전을 깊이 있게 분석했으며 당의 전면적인 영도 견지, 전면적인 종음치당, 경제건설, 개혁개방의 전면적인 심화, 정치건설, 의법치국의 전면적 실시,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 국방과 군대건설, 국가안전의 수호, 한나라 두 제도의 견지와 조국 통일의 추진, 외교 사업 등 13가지 방면으로부터 신시대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난 것을 분야별로 총화하고 9년간의 독창적인 사상, 변혁적인 실천, 획기적인 진전, 대표적인 성과를 중점적으로 총화했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 당이 인민을 영도해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보다 완비된 제도적 보장과 보다 튼튼한 물질적 기반, 보다 능동적인 정신적 힘을 제공했으며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이 영영하고 억세게 분투해 중화민족이 일떠서고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이룩했음을 전 세계에 장엄하게 선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부분,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과 중대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회고하고 총화한 데 기초해 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중국인민의 전도와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을 개척한 것, 막스주의의 강한 생명력을 과시한 것, 세계의 역사적 행정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것, 시대의 앞장에 서서 나아가는 중국 공산당을 건설한 것 등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총화해 중국인민, 중화민족, 막스주의, 인류진보사업, 막스주의의 정당 건설에 대한 당의 역사적 기여를 천명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방면의 개괄은 중화의 대지에 립각하고 또 인류의 미래를 지향한 것으로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 중화민족 간의 관계를 구현하고 중국 공산당과 막스주의, 세계사회주의, 인류사회 발전 간의 관계를 구현했으며 중국 공산당이 지난 100년간 분투해온 역사적 논리와 리론적 논리, 실천적 논리를 관통시켰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근을 부민산업으로 발전시킨 홍호의 경험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가을 바람 속에서 호북성 홍호씨의 연근이 수확 성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6일 오후 봉구진 토경촌의 홍호 연근 과학창업기지에서 연근 채집 일꾼이 한창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방수복 차림에 고압 펌프를 든 작업 일꾼들 그리고 곁에 띄워놓은 작은 배에 실은 굵은 연근이 각원입니다. 링근의 오림진에서 온 호근습도

그중 한 명입니다. 호근스는 연근 채집은 대대손손 이어진 기술이며 부지런히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 하순부터 여유 시간마다 채집 작업에 참가하는 호근스는 하루 일당이 수백 원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연근 채집 외에도 호근스는 여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근스는 수산 양식 전문 합작사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합작사는 주변 마을 사람들의 연못을 임대해 연근을 재배하는데 일부 연못은 연어 공생 모델을 도입해 연근을 재배하고 가재 등을 함께 기르면서 소득 증대를 실현했습니다. 호근스비 운영하는 라이브 생방송은 팔로워가 4만 8천 명에 달합니다. 호근스는 아름다운 홍호를 널리 알리는 한편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해 연근과 연근 가루, 연밥, 절임 연근 줄기 등 지역 특산물을 전국 각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근스의 라이브 방송에서 잘 팔리는 상품은 바로 홍호 연근 산업 발전의 축소판입니다. 홍호 연근은 주로 전분질 연근, 줄긴 연근 등으로 나누며 2025년 재배 면적은 22.5만 무, 총 산량은 32만 톤, 전 산업 종합 생산액은 120억 원을 웃돌고 브랜드 가치는 무려 258억 원에 달합니다. 홍호 연근 사업발전센터의 장헌충 농예사는 홍호의 청강리 토양은 자양분과 유기물 함량이 풍부해 연근마다 달콤하다고 소개했습니다. 2024년 8월 호북성은 연근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부하고 홍호 연근 브랜드 육성을 성급 발전 전략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홍호 연근 브랜드 육성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홍호시는 무한시 농업과학원, 화중농업대학 등 10여 개 대학과 연구기구와 장기 협력 관계를 맺고 호북 홍호 1호 신품종을 육성했습니다. 한편 호북 연근 시리즈 품종 10여 종을 도입해 품종 우량률이 100%를 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량 품종의 무당 증산량은 500근, 창출한 수입 증대는 920원입니다. 2026년에 홍호 생연근이 미국과 유럽에 수출되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자라난 부민산업, 현재 홍호 연근은 갈수록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연일 다양한 형식과 풍성한 내용을 다룬 추석 기념 행사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열렸습니다. 단원과 기원을 담은 이 중국 전통 명절은 중국과 세계를 잇고 정을 함께 나누는 중요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추석문예 공연이 24일 저녁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열렸습니다. 절간 가무국권 등 예술단체의 예술가들이 중국과 스리랑카 관객에게 성악무용, 중국 민족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스리랑카 총리부 상임비서 프라딥 사프탄트리는 추석이 지닌 단원과 화합의 아름다운 의미는 국경을 넘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오늘날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지닌 명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민 500여 명이 23일 벨라루시 국립기술대학에 모여 추석 특별음악회에 참가하고 추석 풍속을 체험하고 멋진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민속체험 부스에서 진행한 종이 접기 공예서예, 중국화 등 몰입형 체험은 어른과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었습니다. 무대의 조명과 영상이 어우러진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추석 특별악회에서 열렸습니다. 하남 가무공연그룹 예술가들이 민족 음악과 무용, 잡기, 중국 악기 연주 등을 통해 관객에게 동양의 멋이 물씬 풍기는 예술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중국과 뉴질랜드 예술가들을 동원한 추석 음악회가 23일 저녁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가요 달이 내 마음을 대표한다를 부른 마오리 가수 카이미셸은 예술과 문화 교류를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계속 기여하고 부동한 문화 간의 평화와 화합, 단결을 증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키르키즈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21일 진행한 추석 음악회에 관객 6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민족 음악 연주 신년매보, 대나무 피리 연주 고소행 등 절목은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현장은 또 다도, 초롱 제작 등 민속 체험과 중경 주제 사진전을 마련해 관객이 중국 전통 문화의 매력과 중국 서남부 도시의 풍토인정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슈케크 국립대학 학생 카신 카노바는 중국의 전통악기 연주를 매우 좋아한다며 예술가들의 뛰어난 기량과 아름다운 노래와 춤에 흠뻑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 차이나타운에서 20일 2026 추석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통 사자춤 희곡, 민족 무용, 기악 연주 등 절목은 관객에게 풍성한 중화문화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할 런던 교포상의 주석 분주정은 축사에서 추석 축제를 통해 영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명절을 보내고 더 많은 영국 시민이 중화 전통 문화를 더 잘 유해하도록 하련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중국 학자 류학생년 앞에 추석 국경절 기념 행사가 19일 저녁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귀빈, 중국과 프랑스 학생과 학자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가요와 악기 연주, 무용 공연을 관람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정을 나누었습니다. 공연에 참여한 프랑스 학생 니콜라는 중국 전통악기와 기타를 함께 연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체험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더 많아지고 중국과 프랑스 젊은이들 간 만남의 장이 많아지길 바란다며 이것이 바로 친구가 되는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파라나주 이구아수시의 삼국적경공원에서 19일 저녁 세 나라가 함께 지내는 추석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구아수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세 나라가 맞닿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행사에서 중국과 현지 배우들이 북연주 무용, 태극권 등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전통문화와 남아메리카주의 다원화 문화가 이곳에서 만나 단원과 화합의 명절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구아수시 의원 이반드루 페이라는 공연이 중국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깊은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문화 교류는 민간 교류를 촉진하는 데 유조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강영극권 공연단이 17일과 19일 아랍연합추장국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추석 경극 특별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연에 참가한 관객은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삼차구 폐왕별이, 요천궁 등 경전 단막극을 공연하고 창법과 몸집, 무술 동작 등 경극의 예술적 특징을 선보여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많은 현지 관객들은 경극 공연을 가까이서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더 많은 중화 전통 문화가 아랍연합추장국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교포 벨직구역 위문 행사가 22일 열렸습니다. 안트베르 펜주 제1부지사 루크 레먼스는 가족의 정과 단원이라는 추석의 의미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섰으며 명절은
대중의 교류와 상호 료애를 증진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20일 저녁 보츠와나 가보로네에서 열린 추석 공연에서 현지 화교와 중국인 수백 명, 그리고 보츠와나 귀빈이 함께 무용과 음악 연주 등 문예 절목을 관람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모기에게 물리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 간혹 들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의 전파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바로 충분한 양의 활성 바이러스, 혈액 속에 들어가는 경로, 그리고 충분한 생존 시간입니다. 네, 모기가 흡혈할 때 바이러스는 모기의 침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즉 모기가 다음 사람을 물 때 네, 이전 숙주의 피를 주사하지 않습니다. 네, 또한 에이즈 바이러스는 모기 체내에서 복제어 번식을 완성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양이 살아서 있는 바이러스를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네, 설령 모기가 방금 에이즈 환자의 피를 빨고 즉시 다른 사람을 물었다 해도 그 주둥이에 남은 혈액 속의 바이러스 수는 네, 감염에 필요한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조 룡정시 삼합진 제1회 대중오락체육대회 및 제8회 농민문화기술 행사에 대한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문화 코너에서는 천금매골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감플러스 코너에서는 서툰 위로에도 기대고 싶다라는 글을 공유해드리며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 드라마의 대표곡 4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장백산천가를 띄워드리고 학습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계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고 운행이 원활하며 보장이 강력하고 청렴하고 효율적인 행정집법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여 집법 집행력과 공신력을 대대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행정처벌 등 분야의 행정재량권 기준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행정재량권 기준 제정과 관리를 규범화하는 것은 법률, 법규, 규칙의 효과적인 실시를 보장하고 행정집법 행위를 규범화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재량권 기준은 구체적인 집법 척도와 기준입니다. 행정기관은 반드시 본지역, 본부문의 행정관리 실제와 결부하여 재량에 관련된 부동한 사실과 상황에 따라 법률, 법규, 규칙 중에 원칙적인 교정이나 일정한 신축성이 있는 집법 권한, 재량 범위 등 내용을 세분화하고 계량화하여 특정된 형식으로 사회에 공포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법제 통일을 견지해야 하는 바 재량권 기준의 설정은 법률, 법규, 규칙과 관련된 행정집법 사항, 조건, 절차, 종류, 범위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절차의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는 바 국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고 행정 상대자와 리해 관계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법에 의해 보장해야 합니다. 공평성과 합리성을 견지해야 하는 바 행정 직권의 종류 및 행정 집법 행위의 사실, 성격, 정상, 법률적 요구와 본지역의 경제와 사회 발전 상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확실히 필요하고 부합되어야 하며 사회의 공소량속과 대중의 합리적인 기대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시종 고효율적이고 원활해야 하는 바 행정 재량권의 라명을 피면하고 집법 행위가 인민에게 피해를 주고 폭력적인 집법 행위로 이를 무마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영 주체와 인민 대중에게 최대한의 편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층의 종합 집법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기층의 집법은 행정 집법의 마지막 1km로서 수많은 인민 대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연간 기층의 종합 집법 체제 및 기재 개혁이 깊이 있게 추진돼 많은 지방에서 향진의 집법권을 부여하고 집법 용량을 기층에 두어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법사항이 기층에서 실행되기 어렵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며 현급, 향급 집법협력 기재가 아직 원활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기층의 종합집법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집법의 기본 권리와 책임 목록, 권리와 책임 협력 목록을 제정하고 기층 관리에서 절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접수 가능한 행정집법 사항을 안정적으로 기층에 이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층에서 접수 불가능한 행정집법 사항은 상급 주관 부문에서 회수해야 합니다. 종합행정집법을 온당하게 추진해야 하는 바 향진과 현급 기능 부문의 행정집법 통일 조달 기재와 협력협조 기재를 완비하고 보완하여 사회에서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은 법률이 규정한 두 가지 중요한 징계 방식입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에는 두 가지 경우가 포함됩니다. 첫째, 행정기관이 사건을 조사 처리하고 행정처벌을 실시하며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형사사법기관에 사건을 이송합니다. 둘째, 형사사법기관이 립건 수사하여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거나 심사를 거쳐 법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나 행정처벌을 주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실천 과정에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쌍방향 연결에 존재하는 문제는 주로 사건이 있어도 이송하지 않거나 이송하기 어려우며 벌금으로 형벌을 대신하는 등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 제도를 보완하려면 법률법규를 한층 더 보완하고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간의 연결관계를 명확히 하며 상응한 제도와 기재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건 이송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고 행정집법기관, 공안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의 정보공유, 사건 상황 통보, 사건 이송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협력을 형성하며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효과적으로 연결되고 법적 책임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행정집법 감독 체제와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행정집법 감독은 하급 행정기관의 행정집법 사업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내부 감독으로서 당과 국가 감독 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가 행정집법 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기본 방식입니다. 당장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행정집법 감독 사업 체제를 완비하고 현급 이상 정부는 법에 따라 소속 부문, 파출기구, 하급정부의 행정집법 업무를 감독해야 합니다. 행정집법 감독 사업 기재를 합리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바 정부의 행정집법 감독기구로서의 사법행정부문은 본급 정부를 대표하여 행정집법 감독의 구체적 사무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정부 부문은 본급 정부 사법행정부문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 주관업종의 행정집법 사업을 책임지고 지도, 감독합니다. 행정집법 감독협력 기재를 구축해야 하는 바 행정집법 감독이 기타 각종 감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협조하도록 추진하고 정보소통, 단서이동, 결과공유 등 관련 기재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합니다. 행정제의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대중을 위해 편리를 제공해주는 행정제의의 제도적 우위와 행정분쟁을 해소하는 데서 일으키는 주요 경로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정부의 관리체제와 기재를 보완하여 정부의 운영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법에 의한 정부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요효시장과 유능한 정부를 보다 잘 결부시켜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룡정시 삼합진 제1회 대중 오락 체육 대회 및 제8회 농민 문화 개설 행사에 대한 기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1: 9月28日 龙井市三河镇第一届群众趣味运动会暨第八届农民文化祭活动
0: 9월 28일 룡정시 삼합진 제1회 대중 오락 체육 대회 및 제8회 농민 문화 개설 행사가 삼합 문화 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삼합 변경 파출소 경찰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관할군의 여러 민족 대중들과 함께 경기를 펼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 汇救了新时代边境警民一家亲的和美画卷。本次活动以漓乡荣运金秋颂盛世边关十六红为主题，立足三河镇边境特色、朝鲜族民俗特色，汇聚文艺展演、趣味竞技。
0: 연변 변경 관리지대 삼합 변경 파출소 서건희 지도원은 이번 행사는 배향기와 송이향기로 가을을 참여하고 성세 변방에서 성류알처럼 융합의 정을 꽃피우자를 주제로 삼아 삼합진의 변방 특색과 조선족 민속 특색을 토대로 문예 공연, 오락 경기, 농특산물 전시 판매, 민속 추군, 문화 선전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졌다고 말했습니다.
2: 各村社群众志愿者助阵单位干部齐聚广场，共享金秋盛会，共叙邻里乡情。
0: 행사 현장에는 채색 깃발이 나부끼고 분위기가 뜨거웠으며 여러 마을 주민, 자원봉사자, 진 소속 단위 간부들이 광장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었습니다. 일반적인 안전보장 근무와 달리 이번 행사에서 삼합변경파출소 경찰관들은 군중 속에 적극적으로 융합되고 경기선수, 이웃, 선전원으로 변신하여 오락체육대회를 즐겼습니다. 줄다리기, 눈 가리고 금호박 찾기, 개 이사시키기, 오락 개조 등 협동 종목에서 경찰들은 마을 주민, 청년 자원 봉사자, 기층 간부들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경기장에서 참가자들은 내편내편 없이 힘을 합쳐 소리 높이 응원했고 웃음소리가 끊기질 않았습니다. 오락 경쟁의 도전에 맞서 경찰과 대중들은 서로 돕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가볍고 즐거운 경기 속에서 교류를 증진하고 정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경찰관들은 주변 대중들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군중의 목소리를 듣고 일상생활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동시에 행사 분위기에 맞춰 알기 쉬운 말로 현장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민족 단결 정책, 변방 안전 지식, 일상 사기 예방 상식을 보급하여 법치 선전과 따뜻한 봉사를 오락 행사에 녹여내 정책 지식이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고 따뜻한 봉사가 대중의 마음에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농특산물 전시구역, 민속 체크인 구역에서 경찰들은 상인들의 가판대를 돌보고 주민들이 질서있게 관람하고 체크인하도록 안내하며 화목하고 활기차며 질서있는 행사 분위기 조성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3: 이번에 운동대회 아주 열렬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우리 경찰 동지들이 우리와 같이 와서 비싸이도 하고 놉니다. 그리고 변방에 대한 지식도 선전하고 우리 로백선과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운동대회하고 유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은 아주 의미 있습니다. 민경들이 다음은 포털을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유시도 놀고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이 평소시 할 이야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풀어준대. 그리고 모두 여러분들이 마음이 한마음 돼서 우리 민경도 같이 이번에 이 명절을 잘 지키세요.
0: 이번 가을 문화기술 행사는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성대한 잔치일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을 심화하고 경찰과 현지 주민들 간의 정을 깊게 하는 생생한 실천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삼합변경파출소는 기초관리에 힘쓰고 경민공동건설, 이웃 함께 즐기기 계를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진심으로 민심을 얻고 실천으로 평안을 지켜 민족 단결의 꽃을 힘써 피우고 변경 관할 구역의 장기적 안정을 수호하는 데 적극적인 힘을 기여해왔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리랑 우리말을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우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 지강 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청금매골입니다. 일천천, 쇠금, 살매, 뼈골로 구성된 청금매골은 청금으로 말의 뼈를 사다라는 뜻으로 애써 인재를 물색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전국시대 제, 초, 진, 연, 한, 조, 유의 일곱 제후국을 전국칠웅이라고 불렀는데 그중 연나라는 약소국으로 늘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312년 연나라 소왕은 즉위하고 난 후 부국 강병을 고민했습니다. 하루는 소왕이 모사 과괴를 불러물었습니다. 외적의 침략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연나라의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오 천하의 재주가 뛰어난 이들을 모두 연나라에 불러 재능을 펼치게 하고 싶은데 자네한테 뾰족한 수가 있다면 말해보게. 소왕의 무릎에 과규는 한동안 멀없이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소왕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천리마를 무척 좋아하던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금을 걸고 천리마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도 천리마를 구경조차 하지 못한 임금은 몹시 상심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충신이 천리마를 구해오겠다며 선뜻 나서자 감격한 임금이 그에게 청금을 주며 천리마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신하는 임금의 성대한 환송을 받으며 도읍을 출발하여 천리마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천리마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 한달음에 달려갔지만 애석하게도 이미 천리마는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오른 신하는 500금을 주고 죽은 천리마의 뼈를 사갖고 돌아와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찌되든가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던 소왕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뼈만 들고 나타나니 임금은 당황했겠지요. 임금은 크게 화를 내며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500금을 주고 사온 천리마란 말이냐. 설사 천리마의 뼈라 하더라도 짐의 눈에는 고작 두냥의 값어치뿐이다. 짐이 갖고 싶은 것은 말의 뼈가 아니라 살아있는 천리마란 말이다. 이에 신하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천리마의 뼈는 무용지물이지만 거금을 들여 애써 구해온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리마에 대한 전하의 사랑을 천하에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전하께서 천리마라면 그 뼈조차 500금을 주고 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니 이제 머지않아 사람들이 천리마를 끌고 나타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그저 앉아서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과연 신하의 말대로 천리마 세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임금께서 진정으로 뛰어난 인재를 구하시려 한다면 먼저 소인과계부터 들이십시오. 소인과 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도 려우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면 장당컨대 천하의 박학다식한 이들이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소왕은 과계를 위한 궁전을 짓고 그를 스승으로 려우하며 극진하게 되었습니다. 과계가 궁궐에서 호사한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지자 천하의 인재들이 앞다투어 연나라로 몰려왔습니다. 전국시대 모사로 명망높은 추영과 극신도 이때 연나라로 왔고 위나라 사신으로 연나라에 잠깐 머물렀던 아기도 소왕의 권고로 연나라에 남았습니다. 연소왕은 아기에게 아경, 상경 다음가는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훗날 아기가 통솔하는 연나라 군대가 숱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연나라는 점차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천금백골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애써 인재를 물색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서툰 위로에도 기대고 싶다. 그는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에겐 축하할 일이 많지 않았지만 슬픈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일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축하의 인사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 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다가 그저 눈빛으로만 위로를 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른스럽게 꼭 도움이 되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은 그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보다 보여주는 반응에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싶다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됩니다. 긍정적인 반응과 따뜻한 눈빛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게 만약 위로받을 일이 있다면 말 잘하는 사람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에게 위로받고 싶습니다. 네, 위로는 타인을 향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나눠주는 감성 서비스인 셈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타인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네, 공감 능력이란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능력입니다. 사람마다 공감 능력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닌 리오는 다른 이의 고통에도 통증을 너무 잘 느끼다 보니 삶이 피곤해지기가 쉽습니다. 위로의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은 것은 말을 잘하지 못하니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고통을 너무나 공감하기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화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축하의 말도 잘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위로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잘 하지 않던 사람이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1등으로 전화해 화려한 위로의 말을 전한 후 그래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라며 슬쩍 전후 사정을 꼬치꼬치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 이야기를 했다가 네, 주변이 이상하게 소문이 나버려서 더 아픈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늘 내게 조언을 아끼지 않던 사람은 이번에 왜 그랬어? 이런 부분에서 실수한 거야.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봐라면서 충고했습니다. 네, 다 맞는 말이고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그래요 당신 참 잘났습니다 하는 반발심이 생깁니다. 우리에겐 다른 사람에게 보호받고 싶은 욕구만큼이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나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느껴져 저항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만날 때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던 친구는 그저
넌 이 일을 이겨내고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긍정의 눈빛을 보냅니다. 네, 이런 따뜻한 위로가 호들갑스러운 걱정이나 뼈아픈 조언보다 마음에 더 힘을 줍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려는 이타적인 유전자와 경쟁을 통한 생존을 이끌어가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볼 때 안쓰러운 마음도 들지만 네, 동시에 상대적 우월감을 얻는 심리를 함께 보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주며 이타적 행복감도 채우고 그 친구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상대적 우월감도 느끼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상대방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한다면 그러진 않겠습니다. 네, 위로할 때 말로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배려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묵묵히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짜 위로라고 생각됩니다.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 관심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와 드라마의 주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내드릴 첫 곡은 네, 삼국연의 주제곡입니다. 네, 이 곡은 명나라 양신의 림강선 굴굴장강 동세수를 개편한 곡으로 94년판 삼국연의 주제곡이며 중국 영상음악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네, 양홍기의 네, 웅장하고 낮은 남중성은 역사의 긴 세월을 품은 장망함을 차분하게 노래합니다. 서두의 선율은 무겁고 안정적이며 경렬한 전쟁의 함성 대신 시간의 끝에서 군웅들의 패권을 다툼을 돌아봅니다. 이 가사 굴굴장강물은 동으로 흐르고 파도는 영웅들을 스쳐가네라는 왕조의 흥망과 영웅의 부침을 드러냅니다. 네, 시비와 성패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강사는 그대로인 채 세월만 흘러갑니다. 네, 곡은 단순한 이야기 서술을 넘어 역사와 인생에 대한 철학적 사색으로 승화됩니다. 선율은 고풍스럽고 웅장하며 민족 권연악이 장망한 고풍의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음악이 울릴 때마다 삼국시대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곡은 단순한 드라마 음악이 아닌 역사를 위한 창가이며 웅장한 노래 속에서 영웅의 소명을 잊고 중화 문명 특유의 역사 정세를 느끼고

예, 지금 듣고 있는 이 곡은 영화 패왕별이의 주제곡으로 선율은 구슬프고 애틋하며 가사는 사랑과 아쉬움을 담고 있습니다. 예, 리종선과 이미련의 두엣은 한쪽은 낮고 한쪽은 부드러워 애정이 얽힌 감정을 교차시킵니다. 이 곡은 겉으로는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실제로는 정자비와 단소루의 반평생 운명의 얽힘을 비춥니다. 극중 우희는 패왕을 끝까지 지키지만 극밖의 두 사람은 시대 거센 물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휩쓸립니다. 선율은 느리고 슬프며 격렬한 감정 토로 대신 세월이 지나고 쌓인 섭섭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영화의 핵심 내용과 완벽하게 어울리며 사랑, 집착, 아쉬움이 얽혀 있습니다. 한 사랑의 애가이자 한 세대 사람의 운명에 대한 탄식으로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청중의 마음 가장 부드러운 곳을 움직입니다.

네, 지금 듣고 있는 이 곡은 영화 신더시 엔딩곡입니다. 네, 이 노래는 영화 신더시의 인간 성우판 엔딩곡으로 엔요 모리코네가 작곡했습니다. 음악은 부드럽고 내면적이며 은은한 섭섭함을 품고 있어 주인공 1900의 순수하고 고독한 영혼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곡은 큰 선율의 변화가 없고 가벼운 기타 선율을 바탕으로 인간의 목소리가 낙기의 읍소리 하듯이 불러서 마치 바다 바람이 갑판을 스치는 듯합니다. 가사는 길을 잃은 소년의 외침을 이야기하며 1900이 평생 배에 머물고 육지로 발을 내딛는 것을 거부한 선택에 대응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육지의 골목들은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미지세계였습니다. 음악은 시적이며 바다, 배, 피아노가 그만의 정신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곡은 조용하고 절제되어 억지로 감정을 자극하지 않지만 자유와 귀속에 대한 깊은 사색을 품고 있습니다.

네, 이 익숙한 선율은 영화 카사블랑카의 주제곡입니다. 영화 카사블랑카의 주제곡 선율은 네, 간결하고 오랫도록 잊혀지지 않으며 전쟁을 넘어 깊은 사랑의 정서가 흐릅니다. 네, 이 곡은 격동의 시대에 탄생했고 부드럽고 느린 선율은 영화 속 전쟁 속 사랑과 서로 어울립니다. 네, 세월이 흘러도 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가사는 사랑의 굳건함을 노래합니다. 전쟁이 휩쓸린 카사블랑카의 초점에서 이 곡은 빛과 일 사이의 재회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편곡 없이 소박한 선율 자체가 향수의 느낌을 품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가의 틀을 넘어 전쟁 배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의 대의와 개인의 사랑이 서로 당겨지며 음악은 이 아쉬운 사랑을 조용히 기록합니다. 네, 세월이 흘러도 이 곡은 여전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여러분.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기는 전망기획 5년에 우리나라 대국 종기들이 혁신의 조력을 드러내며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 특별보도 장정정신 이어받아 부흥의 길에서 힘차게 나가자 오늘은 홍군 장정 3대 주력 부대의 전전 시간이 가장 오랬던 사천성으로 가보겠습니다.
1: 국경절 연휴 각지에서 문화관광 특색을 강화하며 소비 활력을 자극했습니다.
0: 예멘 정부군이 예멘 여명 행동을 발동했습니다.
1: 뉴스 여 시사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총소기는 진정한 대국 총기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손에 쥐어줘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핵심 기술과 관근 기술은 남에게 손을 벌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차기는 전망계획 원인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잇따라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국 종기는 혁신의 조력을 드러내며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경 연휴 기간 흥룡강성 지치할시의 중국 제1종형장비그룹 유한회사에서는 서남 알루미늄 정밀 압연기, 보산 강철 반강 롤러, 할빈 전기터빈, 사업 로터 등 중점 프로젝트가 쉼없이 가동되고 간부와 직원들은 중점 임무를 둘러싸고 생산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습금형 정소기는 중국 제1종형장비그룹 요한회사를 고찰하면서 장비 제조업은 나라의 종기이고 실물경제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우세를 파악하고 기세를 몰아 우리의 장비 제조업을 계속 강하고 크고 우수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올해 중국 제1종형장비그룹 요한회사는 종장비 분야에서 일련의 대표적 성과를 이룩하고 일련의 국가 종기가 공장을 떠나 국가의 중대 프로젝트에 투입돼 국가 건설을 강력하게 보장했습니다. 중국 제1종형장비그룹 소재산업부 단조공장 단조질반 풍용량 반장은 중국 제1종형장비그룹은 사고와 리념, 기재 혁신을 심화하며 첨단 장비, 특수 소재, 현대 제조 서비스 등 3대 기간 산업에 착안해 신에너지, 신소재, 신장비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하고 장대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소소 에너지 장비, 핵 융합 장비 등 미래 산업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나라를 위해 더 많은 대국 종기를 창조할 것입니다. 2018년 7월 습금형 종소기는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를 주재하면서 관건 핵심 기술은 국가 종기로 우리나라 경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국가 안전을 보장하면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표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관건 핵심 기술에 대한 혁신 능력을 확실하게 제고하고 과학기술 발전의 주도권을 자신의 수중에 단단히 장악하며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강유력한 과학기술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국 중계 생명력은 지속적인 혁신에 있습니다. 올해 중국 로켓은 해상과 륙지의 회수 작업에서 이중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활용위로 원자력 기술은 전면적으로 승격되고 첫 활용위로 2.0 버전 시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올해는 500m 단구경 구면 전파 망원경 완공 10주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파 망원경은 광활한 우주를 꾸준히 탐문하며 일련의 독창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파 망원경 운영발전센터 주임이며 총공종사인 강봉은 향후 전파 망원경은 계속해 용량을 확대하고 승격을 거듭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강봉에 따르면 전파 망원경 주변에 적어도 수십 대 40m 구경 망원경을 건설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형 망원경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중형 구경 망원경을 건설하는 종합 구경 배려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공정이 준공되면 전파 망원경의 민감도를 한 배 높이고 해상도는 200배 제고할 수 있습니다. 대국 종기는 과학기술 혁신의 집중적 구현과 증표입니다. 9월 16일에 본격적으로 동항한 평륙 운하공정은 중국 기반시설 건설의 실력과 새로운 이념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0: 위안한 대곡 중기입니다. 강을 통해 바다로 나아가는 오나는 중국 내륙 지역의 바다를 향한 립지를 재편성해 여러 성숙한 기업들의 외부 진출에 새로운 자신감을 얹어줬습니다. 9월 28일 기준 남룡항은 매일 평균 약 2만 톤의 병륙 운하 화물을 추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좌우광 류액이 알루미늄광, 철광, 량곡 등 각종 화물은 병륙 운하의 물류 통로를 거쳐 남룡항에서 중개 작업을 마치고 다시 북부만을 통해 수출입되면서 내륙의 출해 운송 고리를 대폭 단축했습니다. 병륙 운하 총체적 설계 기술 책임자 오팽은 병륙 운하의 버팀목 역할은 리망 산업을 내륙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광서의 경제 발전에 대한 역할이 가장 뚜렷하고 수로로 연결될 수 있는 주변의 운남, 귀조 지역은 물론이고 더 깊은 서부 내륙까지 그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5차기는 전망 계획이 새로운 시점에서 점차 완비되는 체계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신에 의존해 우리나라는 기필코 더 많은 관근 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더 많은 대국 종기를 건설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세계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다그칠 것입니다. 과학기술부 음화준 부장은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역사적 기회를 다잡으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진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주선으로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과학기술 난관 공략을 주공 방향으로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1: 특별 보도 장전정신 이어받아 부흥의 길에서 힘차게 나가자 오늘은 홍군 장성 3대 주력 부대의 전전시간이 가장 오랫던 사천성으로 안내합니다. 주말마다 사천성 로주시 고린현 적수화 남쪽 기슭에 위치한 태평도는 사도 적수를 주제로 한 실경 공연을 펼쳐 많은 관광객들에게 생생한 체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소명양 일가는 태평도를 사천행의 필수 코스로 정했습니다. 소명양 씨는 산동에서 가족과 함께 나왔다며 홍군이 사도 적수 작전을 치른 태평도 나루터를 꼭 한번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1935년 1월 29일 처음 적수화를 끊은 후 홍군은 귀주에서 사천 고린 서영 지역으로 진입한 후 사천 남부에서 54일간의 전전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첩첩중산과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이 특징입니다. 적과 아군의 병력 차이가 크고 물자가 극도로 부족한 절박한 상황에서 홍군 장병들은 동쪽을 치는 척하면서 서쪽을 치거나 우회 작전을 펼치면서 사도 적수로 국민당의 기염을 철저히 꺾어놓고 홍군의 북상 항해를 위해서 길을 열었습니다. 로주시 사도 적수 연구센터 왕해청 전문가는 관근적 전투와 함께 국민 간의 깊은 정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왕해청은 창고를 열어 소금을 나눠주고 좋은 술로 군을 위로한 사례는 홍군이 대중을 아끼고 대중이 홍군을 지지하는 생생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무산이 이어진 오몽산과 로주시 고린현, 서영현에서는 혁명의 발자취가 깊이 제기됐습니다. 고린현 이랑진 성류촌 주민 증중걸 씨는 연일 고량주 원료인 수수를 수확하느라고 연임이 없었습니다. 밭 25모를 다루고 소 25마리를 키우면서 또 옥수수 15모를 재배하고 있는 증중걸 씨는 지금은 전부 주문식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심으면 얼마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중걸 씨는 흰술 생산기업과 판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고린현 농어농촌국 랭군봉 주국장은 주문식 재배는 농가의 재배 열성을 크게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원료 공급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빚은 후 남는 주정을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제공해 소사육에 사용하고 소의 배설물은 재배 비료로 활용해 친환경 순환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랭건봉에 따르면 수수, 고기소, 감귤, 감황초 등 친환경 특색 산업을 통해 2025년 현재 농업과 림업, 목축업, 어업의 생산 총액은 4% 성장한 65억 6,300만 원에 달하고 농민의 1인당 소득은 5.6% 성장한 2만 342원에 달했습니다. 사천성 량산주 회리는 주왕 홍군이 사천에 진출한 후 경유한 첫 번째 현입니다. 1935년 5월 3만여 명의 주왕 홍군이 금사강을 건너 사천으로 진입하면서 수십만 국민당군의 추격을 벗어나 전략적 이동의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날 양산주는 자원에너지, 특색농업, 문화관광의 3대 중점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양산주의 지역 생산 총액은 2,605억 원, 경제 규모는 역내 8위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양산주 회리시의 성류철입니다. 과일밭에서 들어오니 인력 운반을 대체하고 신선한 과일이 냉장 컨테이너 화물에 실려 각지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과일 손실률이 기존의 6%에서 3% 이내로 줄었습니다. 회리시 부시장 장효화는 100억 성류 산업의 건설 목표를 농가의 소득 증대와 치부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효화는 전 산업의 종합 생산이 82억 원에 달하고 8만여 명 주민의 안정한 취업을 견인했으며 과수농가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10만 원을 넘는다고 소개했습니다.
0: 국경절 연휴 기간 각지에서는 다양한 문화관광 활동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을 맞이해 가을 경치를 감상하고 민속을 체험하게 하는 동시에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전진의 여러 곳에서는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전진시 화평구의 랜드마크인 대동전 주변에서는 조국을 노래하자 관악단 깜짝쇼, 화평로의 거대한 고리 행진 등이 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문화적 요소가 짙은 모형 문화재 장터 등도 각기 특색 있는 건축물을 배경으로 잇따라 열렸습니다. 오대도 문화관광구에서 관광객들은 전진의 전통 간식을 맛보고 문화창작 수공예품을 고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탕 인형 만들기, 설탕 그림 그리기 등 체험 행사는 전통 공예의 색다른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관광객 요강진 씨는 이곳에서 매우 풍부한 민속 수공예를 즐길 수 있었다며 설탕으로 인형 만들기, 설탕 그림 그리기, 흙 인형 빚기 등이 복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복건성 복조시 민청현 반동진에 위치한 괭림조는 면적이 17,000평방미터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존된 고대 민가 단일 건축물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고택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동시에 고택 밖 광장에서 촌인 마을 잔치도 체험했습니다. 연휴의 전개 좌석은 연휴 시작 전에 벌써 예약이 찼습니다. 밴드 연주와 시골 요리사의 요리가 어우러진 가운데 관광객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담소를 나누고 음식을 맛보며 집의 온기와 활기를 느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복조시 관광집산서비스센터는 괭림조까지 직행 관광버스를 개통하고 전용미식 가이드를 배치해 가는 길에 4대 연회의 요래와 민청의 산수와 인문을 소개하게 했습니다. 민청현 반동진 맛총진장은 고택의 성광과 목걸이의 깊은 융합은 주택의 문화명맥을 살리고 향촌지능의 힘을 실어주는 생생한 실천이라며 고택의 생명을 불어넣고 향수의 정을 이어가려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광서 계림시 양사현 오룡하 관광지는 방문객 고봉을 맞았습니다. 관광객들은 떼목을 타고 푸른 산과 맑은 물 사이를 누비며 카르스트 전봉의 아름다움을 감상했습니다. 관광지는 조기 개장, 연장 운행 방식으로 운영 시간을 조정해 관광객들의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켰습니다. 대목공 리룡기 씨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벌써 네 차례를 오고 갔다며 오후에는 다섯 차례까지 시도해 보려다고 말했습니다. 리룡기 씨는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양삭의 풍경과 계림의 산수를 체험하게 해주고 싶다고 표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양삭현에 위치한 중국 리강산수 극장은 만석을 이뤘습니다. 산수 실경 공연 인상 류삼전은 연휴 기간 산수 무형 문화재로 국경절을 축하하는 주제의 계열 활동을 선보이며 리강의 산수 풍광과 광서민족 무형 문화재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로 융합했습니다. 관광객 류일권 씨는 처음으로 이렇게 웅장한 무대 공연을 접했다며 큰 시각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내몽골 오진하기 호양림은 최적의 감상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오진화 호양림 관광지에서는 황금빛 호양림이 푸른 하늘, 사막과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관광객들은 숲속을 거닐고 사진을 찍으며 가을의 사막 풍광을 만끽했습니다. 관광지는

0: 관광용 소형놀자, 호양림 빛과 그림자 야간 관광 등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관광객 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림경신은 모래 빗긴 호양림 그림자를 짓고 서는데 마침 소형놀자가 지나가서 정말 아름다웠다고 말했습니다. 림평씨는 이곳이 꼼꼼한 서비스도 좋았고 주변 숙박과 식사도 예전보다 훨씬 잘 갖춰져 즐거운 여행이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1: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10월 5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 9월 중국 대종상품 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4.1%, 동기 대비 22.9% 상승한 137.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중점적으로 관측한 50여 가지 대종상품 중 9월 가격이 전달 대비 상승한 대종상품이 38종에 달했습니다. 전통적 생산건설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중대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제조업 생산과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유색금속과 흑색금속 가격지수가 전달 대비 각이한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대종상품 가격이 경기 수준이 한층 격상하면서 4.4분기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좋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0: 국내 자동차 시장이 최근 제품과 정책 량측에서 동시에 집중적인 공략을 펼치면서 신차가 잇따라 출시되고 각지의 구매 보조금과 국경절 차량 전시회가 함께 시장 활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 성수기 시장 창구를 잡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은 신차 출시 속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불안전 통계에 따르면 9월 이후 완전 신차, 신구 교체, 개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출시된 신차 모델이 50가지를 넘어섰고 6만 원대의 실용 소형차부터 50만 원대의 플래그십 모델까지 전반 라인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석가정 역화 자동차 단지 판매봉 마 운봉 경리는 신차가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신차 문의량이 전월 대비 많이 늘었고 많은 고객들이 직접 와서 실물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길림성의 한 자동차 판매 회사 용업경리 후일설 씨는 지도 가격이 10만 원 안팎인 차종들이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경절 기간 매장 방문객 수가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차 공급 확대가 소비 수요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많은 지역에서는 새로운 자동차 소비 보조금 활동을 잇따라 시작하고 자동화된 보조금 액수를 설정해 자동차 소비를 정밀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적 혜택이 겹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국경절 연휴를 이용해 차량을 집중적으로 비교하고 가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주시 소비자 류여사 씨는 국경절에 가족과 함께 나와 보조금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고 차량의 안전성능과 주행거리 그리고 고객 서비스가 편리하고 믿을 만한지를 확인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이 밖에 전진, 남경, 선영 등 여러 지역에서도 국경절 연휴를 맞아 대형 가을 차량 전시회를 동시에 열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집중 판매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구매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한 자동차 브랜드 선영 영업 책임자 동근 씨는 많은 할인 혜택이 주어져 오늘 하루만 약 30여 대의 주문을 받았다며 7일 동안 총 100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북방공업대학 자동차산업혁신연구센터 장상연구원은 모든 완성차 업체에게 기회가 되는 시기로 하반기 차종 투자를 늘리고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 동부데이터 서부 처리에서 전국 일체화 컴퓨팅망까지 컴퓨팅 파워력은 전력처럼 지역 간 조달과 친환경 공급을 실현하면서 디지털 중국 건설의 관건적 발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내몽골 울란차부시 차하르 우정기의 북경 내몽골 제로 탄소 스마트 컴퓨팅 산업단지는 한창 건설 중입니다. 특별기획 조국의 보고 오늘은 동부데이터 서부 처리의 제로 탄소 답안지를 보내드립니다. 차하르 우정기 통로 그울진 시공 현장의 데이터 건설 건물은 이미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고 노동자들은 설비 설치와 단지 내 부대 시설 마무리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투자 총액이 36억 원, 컴퓨팅 파워 설계 규모가 15,000 페타플롭스에 달하는 데이터 센터는 그룹의 67,000 페타플롭스를 초과하는 컴퓨팅 클러스터의 새로운 표준입니다. 중련 데이터 그룹 내몽골 지사 락서영 총경리는 현재 풍부한 풍력과 전력 신에너지 자원을 이용해 전용선으로 직접 컴퓨터 기지 프로젝트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전부 친환경 전력을 사용하면서 제로 탄소를 실현했습니다. 관련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2026년 말까지 차하르 우정기에서 운영에 투입되는 설비가 5만 대 이상에 달하고 지원하는 컴퓨팅 규모는 2만 페타플롭스에 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캐비닛 제조, 데이터 서비스 등 기업을 이곳에 유치할 것입니다. 차하르 우정기 행정심사 비준 정무서비스센터 데이터관리국 강원원 부국장은 컴퓨팅 산업은 더 이상 단일 기계실 건설이 아니라 컴퓨팅 공급, 운영 보수 서비스, 인재 육성을 아우르는 완결형 산업 생태계라고 소개했습니다. 동부데이터 서부처리 공정은 2022년에 전면 가동되어 8개 국가 컴퓨팅 종추와 10개 국가 데이터 클러스터를 배치했습니다. 국가데이터발전연구원 전문가 왕계흔에 따르면 2026년 1.4분기까지 핵심 거점의 스마트 컴퓨팅 규모는 전국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국가 핵심 거점 간 20밀리초 지형권도 이미 기본적으로 건설되고 전국 일체화 컴퓨팅망 관측 조달 시험 검증 플랫폼도 현재 145만 페타플롭스를 웃도는 컴퓨팅 파워에 접속하면서 전국 스마트 컴퓨팅 자원 중 60% 이상을 포괄했습니다. 동부중추는 실시간 서비스와 혁신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어 저지연, 높은 상호작용의 업무를 배치하고 서부중추는 친환경 공급과 배후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대모형 훈련, 영상, 렌더링 등 고에너지 수요를 떠맡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협동 발전은 더 깊이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0: 산동성 재능시 조성의 50여만 모 옥수수 밭이 잇따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90년대생 논전관리원 림보레 씨도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보레 씨가 책임진 농업서비스센터의 위탁관리 농작물 면적은 6만여 모에 달합니다. 가을 수확과 가을 파종을 병행해야 하다 보니 그는 눈 곧들 새 없이 바쁩니다. 특별기획 풍작의 소리 오늘은 다시 황금물결이 줄러기는 산동벌로 가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재능추송 대속가도 신가촌의 옥수수 밭은 수확기계 작업 소리로 들끓고 있습니다. 올해 35세인 진보레 씨는 옥수수 이삭 하나를 꺾고 무게를 가늠해보고 곱지를 벗겨 옥수수 알갱이를 손끝으로 눌러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보레 씨는 이삭 끝까지 아주 잘 자랐다며 올해 일부 옥수수가 수분 때문에 알갱이가 제대로 안 찬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레 씨의 농업서비스센터는 3천여 농가의 6만여 모 밭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그리고 비료 한 포대에서 수확기 한 대까지 센터는 농가의 전 과정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면적의 수확 작업을 앞두고 진보레와 농가들 사이의 통화가 끊기질 않습니다. 경영관리학을 전공한 진보레 씨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대학을 졸업한 후 농업의 길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자재를 경영하다가 점차 전 과정에 토지 위탁 관리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진보레 씨에 따르면 농가마다 무당 추가 생산량이 200근 내지 300근에 달하며 농자재 센터를 통해 농가들의 농자재 구매 비용을 절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위탁 관리 방식을 통해 윈윈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규모화, 재배화, 집약화 관리를 통해 위탁 관리는 원가를 낮추고 효율을 높이는 장점을 살리고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분담할 수 있어 위탁 관리를 원하는 농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소리가 내리는 절기에 수확과 파종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 밤마다 수확 작업을 시작하면서 진보레 씨는 벌써 농가들과 파종 일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수확철이 끝나면 진보레 씨는 서비스센터의 위탁관리 면적을 10만 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갖춘 만큼 진보레 씨는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과 함께 황금 들판에서 청춘의 꿈을 펼쳐나가길 기대했습니다.
1: 예멘 정부군이 10월 15일 전한 데 따르면 7일간 전투 끝에 정부군이 예멘 후티 무력으로부터 타이즈주의 홍해 항구 도시 무하를 수복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즈베키스탄 벼룩시장의 한우 소형 강습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슈켄트의 동쪽 교외에 위치한 양지아바드 벼룩시장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올해 57세인 상인 라시드는 료창한 한우로 몇몇 중국 관광객들과 가격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시드는 가끔 손으로 물품의 크기를 형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소녀 자리나가 라시드 곁으로 다가와 한우로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라고 인사하면서 관광객들을 깜짝 놀라옵니다. 고소련의 사진기, 색바랜 엽서, 검은 테이프, 레코드를 진열한 중고 상품 가게 앞에 한우 소형 강습반이 있다는 점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라시드는 예전에 중국인 관광객을 마주할 때 한우를 한마디도 할 줄 몰라 아주 당황했다며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독학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발길을 멈추고 상품을 고를 때마다 라시드는 가게를 가리키며 영어로 손님에게 가르침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한우로 어떻게 말합니까? 몇 년 동안 고객과의 사소한 교류를 통해 라시드는 드디어 한우 기초를 닦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년간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비자 면제 정책을 실행하면서 양국 간 인문 교류가 질적으로 승격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중앙아시아 고물 시장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배로 증가했습니다. 한 번은 중국 고객 몇 명이 왔는데 라시드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영어로 문의한 후에야 상대방이 광동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시드도 그제야 중국에 방언이 많고 한우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재미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우를 배우려는 라시드의 열성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올해 10세인 자리나는 라시드의 이웃입니다. 자리나는 늘 라시드의 가게로 놀러와 여유 시간을 보냅니다. 라시드와 고객이 한우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서 자리나의 취미도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나는 라시드가 가르치는 한마디라도 꼭 따라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멀리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자리나는 달래가 한우로 인사를 합니다. 자리나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모두 친절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을 즐긴다며 더 많은 중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슈켄트 한 중국 기업 판사처에서 단연간 근무한 진 선생은 라시드의 단골 손님입니다. 매번 가게에서 독학으로 익힌 라시드의 한우와 자리나의 한우 인사를 들으면 이국 타향에서도 짙은 향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우크라이나 양국의 인문 교류가 민간의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있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기도 합니다. 라시드는 중국을 더 잘 료해하기 위해 휴대폰에 소홍소와 위챗 계정을 등록하고 틈틈이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을 공유했습니다. 라시드가 보기에 한우는 일종의 온우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반평생을 보낸 라시드는 항상 시장의 아이들에게 인생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중국 기업과 프로젝트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우를 배우면 장래의 길이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라시드의 가정과 자리나의 가족 모두가 아이를 정교 중문 학습반에 보내고 싶지만 나슈켄트의 중문 학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시드는 부근에 한우 학습반이 있다면 자신도 가서 한우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 벼룩시장의 한우 소형 강습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소라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 여섯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0: 분발하자 시간에는 연근을 부민산업으로 발전시킨 홍호의 경험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아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에는 여러 나라의 추석 경축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 이 시간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당조항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했으며 등소평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 강택민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 허금도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한 역사적 기여를 총화하고 당의 오유를 전면적으로 시정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리론 체계를 형성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개혁과 발전과 안정에 전 국민에 관계되는 일련의 위험과 시련에 여유 있게 대응하고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고 당 건설이라는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개척하고 추진하는 등면에서 새로운 시기 기세가 웅장한 역사적 화폭을 그려내고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 당이 인민을 영도해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중화민족이 일떠서고 부유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추진했으며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의 영용하고 억센 분투를 통해 개혁개방은 현시대 중국의 전도와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조치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은 중국을 발전 번영리로 이끄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과 중국은 시대의 발전을 성큼 따라잡았음을 전 세계에 장엄하게 선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부분,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를 열다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이 시기에 당이 직면한 주요 과업은 초유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노정에 올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웅이한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한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또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라는 이 우리나라 발전에서의 새로운 역사적 좌표를 논술하고 18차 당대회 이래 당의 리론 혁신 성과를 개괄하고 신시대 당이 직면한 정세 및 위험과 도전을 깊이 있게 분석했으며 당의 전면적인 영도 견지, 전면적인 종음치당, 경제건설, 개혁개방의 전면적인 심화, 정치건설, 의법치국의 전면적 실시,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 국방과 군대건설, 국가안전의 수호, 한나라 두 제도의 견지와 조국통일의 추진, 외교사업 등 13가지 방면으로부터 신시대 당과 국가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난 것을 분야별로 총화하고 9년간의 독창적인 사상, 변혁적인 실천, 획기적인 진전, 대표적인 성과를 중점적으로 총화했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 당이 인민을 영도해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보다 완비된 제도적 보장과 보다 튼튼한 물질적 기반, 보다 능동적인 정신적 힘을 제공했으며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이 영영하고 억세게 분투해 중화민족이 일떠서고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이룩했음을 전 세계에 장엄하게 선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부분,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과 중대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회고하고 총화한 데 기초해 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중국인민의 전도와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것,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을 개척한 것, 막스주의의 강한 생명력을 과시한 것, 세계의 역사적 행정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것, 시대의 앞장에 서서 나아가는 중국 공산당을 건설한 것 등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가 가지던 역사적 의의를 총화해 중국인민, 중화민족, 막스주의, 인류진보사업, 막스주의의 정당 건설에 대한 당의 역사적 기여를 천명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방면의 개괄은 중화의 대지에 립각하고 또 인류의 미래를 지향한 것으로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 중화민족 간의 관계를 구현하고 중국 공산당과 막스주의, 세계사회주의, 인류사회 발전 간의 관계를 구현했으며 중국 공산당이 지난 100년간 분투해온 역사적 논리와 리론적 논리, 실천적 논리를 관통시켰습니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 로증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근을 부민산업으로 발전시킨 홍호의 경험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증에서 분발하자.

가을 바람 속에서 호북성 홍호시에 연근이 수확 성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6일 오후 봉구진 토경촌의 홍호 연근 과학창업기지에서 연근 채집 일꾼이 한창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방수복 차림에 고압 펌프를 든 작업 일꾼들, 그리고 곁에 띄워놓은 작은 배실은 굵은 연근이 각원입니다. 링근의 오림진에서 온 호근습도 그중 한 명입니다. 호근습은 연근 채집은 대대손손 이어진 기술이며 부지런히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 하순부터 여유 시간마다 채집 작업에 참가하는 호근습은 하루 일당이 수백 원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연근 채집 외에도 호근습은 여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근습은 수산 양식 전문 합작사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합작사는 주변 마을 사람들의 연못을 임대해 연근을 재배하는데 일부 연못은 연어 공생 모델을 도입해 연근을 재배하고 가재 등을 함께 기르면서 소득 증대를 실현했습니다. 호근습이 운영하는 라이브 생방송은 팔로워가 4만 8천 명에 달합니다. 호근습은 아름다운 홍호를 널리 알리는 한편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해 연근과 연근 가루, 연밥, 절임 연근 줄기 등 지역 특산물을 전국 각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근습의 라이브 방송에서 잘 팔리는 상품은 바로 홍호 연근 산업 발전의 축소판입니다. 홍호 연근은 주로 전분질 연근, 줄긴 연근 등으로 나누며 2025년 재배 면적은 22.5만 무, 총 산량은 32만 톤, 전산업 종합 생산액은 120억 원을 웃돌고 브랜드 가치는 무려 258억 원에 달합니다. 홍호 연근 사업발전센터의 장헌충 농예사는 홍호의 청강리 토양은 자양분과 유기물 함량이 풍부해 연근마다 달콤하다고 소개했습니다. 2024년 8월 호북성은 연근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부하고 홍호 연근 브랜드 육성을 성급 발전 전략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홍호 연근 브랜드 육성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홍호시는 무한시 농업과학원, 화중농업대학 등 10여 개 대학과 연구기구와 장기 협력 관계를 맺고 호북 홍호 1호 신품종을 육성했습니다. 한편 호북 연근 시리즈 품종 10여 종을 도입해 품종 우량률이 100%를 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량 품종의 무당 증산량은 500근, 창출한 수입 증대는 920원입니다. 2026년에 홍호 생연근이 미국과 유럽에 수출되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자라난 부민산업, 현재 홍호 연근은 갈수록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연일 다양한 형식과 풍성한 내용을 다룬 추석 기념 행사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열렸습니다. 단원과 기원을 담은 이 중국 전통 명절은 중국과 세계를 잇고 정을 함께 나누는 중요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추석 문예 공연이 24일 저녁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열렸습니다. 절간 가무극권 등 예술단체의 예술가들이 중국과 스리랑카 관객에게 성악 무용, 중국 민족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스리랑카 총리부 상임비서 프라딥 사프탄트리는 추석이 지닌 단원과 화합의 아름다운 의미는 국경을 넘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오늘날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지닌 명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민 500여 명이 23일 벨라루시 국립기술대학에 모여 추석 특별음악회에 참가하고 추석 풍속을 체험하고 멋진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민속체험 부스에서 진행한 종이 접기 공예서예, 중국화 등 몰입형 체험은 어른과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었습니다. 무대의 조명과 영상이 어우러진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추석 특별악회에서 열렸습니다. 하남 가무공연그룹 예술가들이 민족 음악과 무용, 잡기, 중국 악기 연주 등을 통해 관객에게 동양의 멋이 물씬 풍기는 예술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중국과 뉴질랜드 예술가들을 동원한 추석 음악회가 23일 저녁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가요 달이 내 마음을 대표한다를 부른 마오리 가수 카이미셸은 예술과 문화 교류를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계속 기여하고 부동한 문화 간의 평화와 화합, 단결을 증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키르기즈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21일 진행한 추석 음악회에 관객 6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민족 음악 연주 신면매보, 대나무 피리 연주 고소행 등 절목은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현장은 또 다도, 초롱 제작 등 민속 체험과 중경 주제 사진전을 마련해 관객이 중국 전통 문화의 매력과 중국 서남부 도시의 풍토인정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슈케크 국립대학 학생 카신 카노바는 중국의 전통악기 연주를 매우 좋아한다며 예술가들의 뛰어난 기량과 아름다운 노래와 춤에 흠뻑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 차이나타운에서 20일 2026 추석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통 사자춤 희곡, 민족 무용, 기악 연주 등 절목은 관객에게 풍성한 중화문화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할 런던 교포상의 주석 분주정은 축사에서 추석 축제를 통해 영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명절을 보내고 더 많은 영국 시민이 중화 전통 문화를 더 잘 유해하도록 하련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중국학자 류학생년 앞에 추석 국경절 기념행사가 19일 저녁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귀빈, 중국과 프랑스 학생과 학자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가요와 악기 연주, 무용 공연을 관람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정을 나누었습니다. 공연에 참여한 프랑스 학생 니콜라는 중국 전통악기와 기타를 함께 연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체험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더 많아지고 중국과 프랑스 젊은이들 간 만남의 장이 많아지길 바란다며 이것이 바로 친구가 되는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파라나주 이구아수시의 삼국접경공원에서 19일 저녁 세 나라가 함께 지내는 추석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구아수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세 나라가 맞닿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행사에서 중국과 현지 배우들이 북연주 무용, 태극권 등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전통문화와 남아메리카주의 다원화 문화가 이곳에서 만나 단원과 화합의 명절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구아수시 의원 이반드루 페이라는 공연이 중국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깊은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문화 교류는 민간 교류를 촉진하는 데 유조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강연극권 공연단이 17일과 19일 아랍연합추장국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추석 경극 특별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연에 참가한 관객은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삼차구 패왕별이, 요천궁 등 경전 단막극을 공연하고 창법과 몸짓, 무술 동작 등 경극의 예술적 특징을 선보여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많은 현지 관객들은 경극 공연을 가까이서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더 많은 중화 전통 문화가 아랍연합추장국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교포 벨직 귀역 위문 행사가 22일 열렸습니다. 안트베르 펜주 제1부지사 루크 레먼스는 가족의 정과 단원이라는 추석의 의미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섰으며 명절은
대중의 교류와 상호 료애를 증진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20일 저녁 보츠와나 가보로네에서 열린 추석 공연에서 현지 화교와 중국인 수백 명, 그리고 보츠와나 귀빈이 함께 무용과 음악 연주 등 문예 절목을 관람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모기에게 물리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 간혹 들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의 전파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바로 충분한 량의 활성 바이러스, 혈액 속에 들어가는 경로, 그리고 충분한 생존 시간입니다. 네, 모기가 흡혈할 때 바이러스는 모기의 침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즉 모기가 다음 사람을 물 때 네, 이전 숙주의 피를 주사하지 않습니다. 네, 또한 에이즈 바이러스는 모기

이 체내에서 복제어 번식을 완성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양이 사라지는 바이러스를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네, 설령 모기가 방금 에이즈 환자의 피를 빨고 즉시 다른 사람을 물었다 해도 그 주둥이에 남은 혈액 속의 바이러스 수는 감염에 필요한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제 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조 룡정시 삼합진 제1회 대중오락체육대회 및 제8회 농민문화기술 행사에 대한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문화콘에서는 천금매골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감플러스콘에서는 서툰 위로에도 기대고 싶다라는 글을 공유해드리며 음악과 인생콘에서는 유명 영화 드라마의 대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장백산천가를 띄워드리고 학습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고 운행이 원활하며 보장이 강력하고 청렴하고 효율적인 행정집법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여 집법 집행력과 공신력을 대대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행정처벌 등 분야의 행정재량권 기준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행정재량권 기준 제정과 관리를 규범화하는 것은 법률 법규 규칙의 효과적인 실시를 보장하고 행정집법 행위를 규범화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재량권 기준은 구체적인 집법 척도와 기준입니다. 행정기관은 반드시 본지역, 본부문의 행정관리 실제와 결부하여 재량에 관련된 부동한 사실과 상황에 따라 법률, 법규, 규칙 중의 원칙적인 교정이나 일정한 신축성이 있는 집법 권한, 재량 범위 등 내용을 세분화하고 계량화하여 특정된 형식으로 사회에 공포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법제 통일을 견지해야 하는 바 재량권 기준의 설정은 법률, 법규, 규칙과 관련된 행정집법 사항, 조건, 절차, 종류, 범위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절차의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는 바 국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고 행정 상대자와 리해 관계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법에 의해 보장해야 합니다. 공평성과 합리성을 견지해야 하는 바 행정 직권의 종류 및 행정 집법 행위의 사실, 성격, 정상, 법률적 요구와 본 지역의 경제와 사회 발전 상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확실히 필요하고 부합되어야 하며 사회의 공소량속과 대중의 합리적인 기대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시종, 고효율적이고 원활해야 하는 바 행정재량권의 남용을 피면하고 집법 행위가 인민에게 피해를 주고 폭력적인 집법 행위로 이를 무마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영 주체와 인민 대중에게 최대한의 편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층의 종합 집법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기층의 집법은 행정 집법의 마지막 1km로서 수많은 인민 대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연간 기층의 종합 집법 체제 및 기재 개혁이 깊이 있게 추진돼 많은 지방에서 향진의 집법권을 부여하고 집법 역량을 기층에 두어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법사항이 기층에서 실행되기 어렵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며 현급, 향급 집법협력 기재가 아직 원활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기층의 종합집법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집법의 기본 권리와 책임 목록, 권리와 책임 협력 목록을 제정하고 기층 관리에서 절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접수 가능한 행정집법 사항을 안정적으로 기층이 이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층에서 접수 불가능한 행정집법 사항은 상급 주관 부문에서 회수해야 합니다. 종합행정집법을 온당하게 추진해야 하는 바 향진과 현급 기능 부문의 행정집법 통일 조달 기재와 협력협조 기재를 완비하고 보완하여 사회에서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은 법률이 규정한 두 가지 중요한 징계 방식입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에는 두 가지 경우가 포함됩니다. 첫째, 행정기관이 사건을 조사 처리하고 행정처벌을 실시하며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형사사법기관에 사건을 이송합니다. 둘째, 형사사법기관이 립건 수사하여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거나 심사를 거쳐 법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나 행정처벌을 주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실천 과정에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쌍방향 연결에 존재하는 문제는 주로 사건이 있어도 이송하지 않거나 이송하기 어려우며 벌금으로 형벌을 대신하는 등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 제도를 보완하려면 법률법규를 한층 더 보완하고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간의 연결관계를 명확히 하며 상응한 제도와 기재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건 이송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고 행정집법기관, 공안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의 정보 공유, 사건 상황 통보, 사건 이송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쌍방향 연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 협력을 형성하며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효과적으로 연결되고 법적 책임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행정집법 감독 체제와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행정집법 감독은 하급 행정기관의 행정집법 사업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내부 감독으로서 당과 국가 감독 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가 행정집법 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기본 방식입니다. 당장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행정집법 감독 사업 체제를 완비하고 현급 이상 정부는 법에 따라 소속 부문, 파출기구, 하급정부의 행정집법 업무를 감독해야 합니다. 행정집법 감독 사업 기재를 합리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바 정부의 행정집법 감독기구로서의 사법행정부문은 본급 정부를 대표하여 행정집법 감독의 구체적 사무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정부 부문은 본급 정부 사법행정부문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 주관업종의 행정집법 사업을 책임지고 지도, 감독합니다. 행정집법 감독 협력 기재를 구축해야 하는 바 행정집법 감독이 기타 각종 감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협조하도록 추진하고 정보소통, 단서이동, 결과공유 등 관련 기재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합니다. 행정제의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대중을 위해 편리를 제공해주는 행정제의의 제도적 우위와 행정분쟁을 해소하는 데서 일으키는 주요 경로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정부의 관리체제와 기재를 보완하여 정부의 운영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법에 의한 정부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요효시장과 유능한 정부를 보다 잘 결부시켜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룡정시 삼합진 제1회 대중 오락 체육 대회 및 제8회 농민 문화 개설 행사에 대한 기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1: 9月28日, 龙井市 삼합진 第一届 群众 취회 운동회 제8회 농민 문화 기 활동.
0: 9월 28일 룡정시 삼합진 제1회 대중 오락 체육 대회 및 제8회 농민 문화 개설 행사가 삼합 문화 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삼합 변경 파출소 경찰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관할군의 여러 민족 대중들과 함께 경기를 펼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 민주 단체 힘력 회조了 신시대 변경 주민 이가친의 和美화卷.
2: 本次活动以离乡荣运金秋颂盛世边关十六红为主题，立足三河镇边境特色，朝鲜族民俗特色，汇聚文艺展演，趣味竞技。
0: 연변 변경 관리지대 삼합 변경 파출소 서건희 지도원은 이번 행사는 배향기와 송이향기로 가을을 참여하고 성세 변방에서 성류 알처럼 융합의 정을 꽃 피우자를 주제로 삼아 삼합진의 변방 특색과 조선족 민속 특색을 토대로 문예 공연, 오락 경기, 농특산물 전시 판매, 민속 추군, 문화 선전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졌다고 말했습니다.
2: 各村社群众志愿者、助阵单位干部齐聚广场，共享金秋盛会，共叙邻里乡情。
0: 행사 현장에는 채색 깃발이 나부끼고 분위기가 뜨거웠으며 여러 마을 주민, 자원봉사자, 진소속 단위 간부들이 광장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었습니다. 일반적인 안전보장 근무와 달리 이번 행사에서 삼합변경파출소 경찰관들은 군중 속에 적극적으로 융합되고 경기선수, 이웃, 선전운으로 변신하여 오락체육대회를 즐겼습니다. 줄다리기, 눈 가리고 금호박 찾기, 개 이사시키기, 오락개주 등 협동 종목에서 경찰들은 마을 주민, 청년 자원 봉사자, 기층 간부들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경기장에서 참가자들은 예편예편 없이 힘을 합쳐 소리 높이 응원했고 웃음소리가 끊기질 않았습니다. 오락 경쟁의 도전에 맞서 경찰과 대중들은 서로 돕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가볍고 즐거운 경기 속에서 교류를 증진하고 정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경찰관들은 주변 대중들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군중의 목소리를 듣고 일상생활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동시에 행사 분위기에 맞춰 알기 쉬운 말로 현장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민족 단결 정책, 변방 안전 지식, 일상 사기 예방 상식을 보급하여 법치 선전과 따뜻한 봉사를 오락 행사에 녹여내 정책 지식이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고 따뜻한 봉사가 대중의 마음에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농특산물 전시구역, 민속 체크인 구역에서 경찰들은 상인들의 가판대를 돌보고 주민들이 질서있게 관람하고 체크인하도록 안내하며 화목하고 활기차며 질서있는 행사 분위기 조성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3: 이번에 운동대회 아주 열렬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우리 경찰 동지들이 우리와 같이 와서 비싸이도 하고 놉니다. 그리고 변방에 대한 지식도 선전하고 우리 로백선과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운동대회하고 유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은 아주 의미 있습니다. 민경들이 다음은 포터를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유시도 놀고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이 평소시 할 이야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풀어준대. 그래서 모두 여러분들이 마음이 한마음 돼서 우리 민경도 같이 이번에 이 명절을 잘 지키세요.
0: 이번 가을 문화기술 행사는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성대한 잔치일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을 심화하고 경찰과 현지 주민들 간의 정을 깊게 하는 생생한 실천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삼합변경파출소는 기초관리에 힘쓰고 경민공동건설, 이웃 함께 즐기기 계를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진심으로 민심을 얻고 실천으로 평안을 지켜 민족 단결의 꽃을 힘써 피우고 변경 관할 구역의 장기적 안정을 수호하는 데 적극적인 힘을 기여해왔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리랑 우리말을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향 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청금매골입니다. 일천천, 쇠금, 살매, 뼈골로 구성된 청금매골은 청금으로 말의 뼈를 사다라는 뜻으로 애써 인재를 물색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전국시대 제, 초, 진, 연, 한, 조, 유의 일곱 제후국을 전국치룡이라고 불렀는데 그중 연나라는 약소국으로 늘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312년 연나라 소왕은 즉위하고 난 후 부국 강병을 고민했습니다. 하루는 소왕이 모사 과괴를 불러물었습니다. 외적의 침략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연나라의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오 천하의 재주가 뛰어난 이들을 모두 연나라에 불러 재능을 펼치게 하고 싶은데 자네한테 뾰족한 수가 있다면 말해보게. 소왕의 무릎에 과괴는 한동안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소왕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천리마를 무척 좋아하던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금을 끌고 천리마를 구하려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도 천리마를 구경조차 하지 못한 임금은 몹시 상심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충신이 천리마를 구해오겠다며 선뜻 나서자 감격한 임금이 그에게 청금을 주며 천리마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신하는 임금의 성대한 환송을 받으며 도읍을 출발하여 천리마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천리마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 한달음에 달려갔지만 애석하게도 이미 천리마는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오른 신하는 500금을 주고 죽은 천리마의 뼈를 사갖고 돌아와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찌되든가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던 소왕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뼈만 들고 나타나니 임금은 당황했겠지요. 임금은 크게 화를 내며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500금을 주고 사온 천리마란 말이냐. 설사 천리마의 뼈라 하더라도 짐의 눈에는 고작 두냥의 값어치뿐이다. 짐이 갖고 싶은 것은 말의 뼈가 아니라 살아있는 천리마란 말이다. 이에 신하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천리마의 뼈는 무용지물이지만 거금을 들여 애써 구해온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리마에 대한 전하의 사랑을 천하에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전하께서 천리마라면 그 뼈조차 500금을 주고 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니 이제 머지않아 사람들이 천리마를 끌고 나타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그저 앉아서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과연 신하의 말대로 천리마 세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임금께서 진정으로 뛰어난 인재를 구하시려 한다면 먼저 소인과계부터 들이십시오. 소인과 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도 려우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면 장당컨대 천하의 박학다식한 이들이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소왕은 과계를 위한 궁전을 짓고 그를 스승으로 려우하며 극진하게 되었습니다. 과괴가 궁궐에서 호사한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지자 천하의 인재들이 앞다투어 연나라로 몰려왔습니다. 전국시대 모사로 명망 높은 추영과 극신도 이때 연나라로 왔고 위나라 사신으로 연나라에 잠깐 머물렀던 아기도 소왕의 권고로 연나라에 남았습니다. 연소왕은 아기에게 아경, 상경 다음가는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훗날 아기가 통솔하는 연나라 군대가 숱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연나라는 점차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청금매골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애써 인재를 물색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서툰 위로에도 기대고 싶다. 그는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에겐 축하할 일이 많잖았지만 슬픈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일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축하의 인사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 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다가 그저 눈빛으로만 위로를 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른스럽게 꼭 도움이 되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은 그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보다 보여주는 반응에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싶다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됩니다. 긍정적인 반응과 따뜻한 눈빛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게 만약 위로받을 일이 있다면 말 잘하는 사람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에게 위로받고 싶습니다. 네, 위로는 타인을 향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나눠주는 감성 서비스인 셈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타인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네, 공감 능력이란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능력입니다. 사람마다 공감 능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닌 리오는 다른 이의 고통에도 통증을 너무 잘 느끼다 보니 삶이 피곤해지기가 쉽습니다. 위로의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 것은 말을 잘하지 못하니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고통을 너무나 공감하기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화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축하의 말도 잘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위로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잘 하지 않던 사람이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1등으로 전화해 화려한 위로의 말을 전한 후 그래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라며 슬쩍 전후 사정을 꼬치꼬치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 이야기를 했다가 네, 주변이 이상하게 소문이 나버려서 더 아픈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늘 내게 조언을 아끼지 않던 사람은 이번에 왜 그랬어? 이런 부분에서 실수한 거야.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봐라면서 충고했습니다. 네, 다 맞는 말이고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그래요 당신 참 잘났습니다 하는 반발심이 생깁니다. 우리에겐 다른 사람에게 보호받고 싶은 욕구만큼이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나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느껴져 저항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만날 때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던 친구는 그저 넌 이 일을 이겨내고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긍정의 눈빛을 보냅니다. 네, 이런 따뜻한 위로가 호들갑스러운 걱정이나 뼈아픈 조언보다 마음에 더 힘을 줍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려는 이타적인 유전자와 경쟁을 통한 생존을 이끌어가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볼 때 안쓰러운 마음도 들지만 네, 동시에 상대적 우월감을 얻는 심리를 함께 보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주며 이타적 행복감도 채우고 그 친구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상대적 우월감도 느끼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상대방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한다면 그러진 않겠습니다. 네, 위로할 때 말로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배려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묵묵히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짜 위로라고 생각됩니다.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 관심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와 드라마의 주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내드릴 첫 곡은 네, 삼국연의의 주제곡입니다. 네, 이 곡은 명나라 양신이 림강선 굴굴장강 동세수를 개편한 곡으로 94년판 삼국연의 주제곡이며 중국 영상음악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네, 양홍기의 네, 웅장하고 낮은 남중성은 역사의 긴 세월을 품은 장망함을 차분하게 노래합니다. 서두의 선율은 무겁고 안정적이며 경렬한 전쟁의 함성 대신 시간의 끝에서 군웅들의 패권을 다툼을 돌아봅니다. 이 가사 굴굴장강물은 동으로 흐르고 파도는 영웅들을 스쳐가네라는 왕조의 흥망과 영웅의 부침을 드러냅니다. 이 시비와 성패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강사는 그대로인 채 세월만 흘러갑니다. 네, 곡은 단순한 이야기 서술을 넘어 역사와 인생에 대한 철학적 사색으로 승화됩니다. 선율은 고풍스럽고 웅장하며 민족 권연악이 장망한 고풍의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음악이 울릴 때마다 삼국시대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곡은 단순한 드라마 음악이 아닌 역사를 위한 창가이며 웅장한 노래 속에서 영웅의 소명을 잊고 중화 문명 특유의 역사 정세를 느끼게 합니다.

예, 지금 듣고 있는 이 곡은 영화 패왕별이의 주제곡으로 선율은 구슬프고 애틋하며 가사는 사랑과 아쉬움을 담고 있습니다. 예, 리종선과 이미련의 듀엣은 한쪽은 낮고 한쪽은 부드러워 애정이 얽힌 감정을 교차시킵니다. 이 곡은 겉으로는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실제로는 정자비와 단소루의 반평생 운명의 얽힘을 비춥니다. 극중 우희는 패왕을 끝까지 지키지만 극 밖의 두 사람은 시대 거센 물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휩쓸립니다. 선율은 느리고 슬프며 격렬한 감정 토로 대신 세월이 지나고 쌓인 섭섭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영화의 핵심 내용과 완벽하게 어울리며 사랑, 집착, 아쉬움이 얽혀 있습니다. 한 사랑의 애가이자 한 세대 사람의 운명에 대한 탄식으로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청중의 마음 가장 부드러운 곳을 움직입니다.

of that steel tone again, and on my street in July. 네, 지금 듣고 있는 이 곡은 영화 신더시 엔딩곡입니다. 네, 이 노래는 영화 신더시의 인간 성우판 엔딩곡으로 엔요 모리코네가 작곡했습니다. 음악은 부드럽고 내면적이며 은은한 섭섭함을 품고 있어 주인공 1900의 순수하고 고독한 영혼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곡은 큰 선율의 변화가 없고 가벼운 기타 선율을 바탕으로 인간의 목소리가 낙기의 읍소리 하듯이 불러서 마치 바다 바람이 갑판을 스치는 듯합니다. 가사는 길을 잃은 소년의 외침을 이야기하며 1900이 평생 배에 머물고 육지로 발을 내딛는 것을 거부한 선택에 대응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육지의 골목들은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미지세계였습니다. 음악은 시적이며 바다, 배, 피아노가 그만의 정신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곡은 조용하고 절제되어 억지로 감정을 자극하지 않지만 자유와 귀속에 대한 깊은 사색을 품고 있습니다.

네, 이 익숙한 선율은 영화 카사블랑카의 주제곡입니다. 영화 카사블랑카의 주제곡 선율은 간결하고 오랫도록 잊혀지지 않으며 전쟁을 넘어 깊은 사랑의 정서가 흐릅니다. 네, 이 곡은 격동의 시대에 탄생했고 부드럽고 느린 선율은 영화 속 전쟁 속 사랑과 서로 어울립니다. 네, 세월이 흘러도 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가사는 사랑의 굳건함을 노래합니다. 전쟁이 휩쓸린 카사블랑카의 초점에서 이 곡은 빛과 일 사이의 재회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편곡 없이 소박한 선율 자체가 향수의 느낌을 품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가이트를 넘어 전쟁 배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의 대의와 개인의 사랑이 서로 당겨지며 음악은 이 아쉬운 사랑을 조용히 기록합니다. 네, 세월이 흘러도 이 곡은 여전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여러분.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어느덧 달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국경절 연휴도 성큼 다가왔는데요. 긴 연휴를 앞두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한층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소중한 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계획하는 사람들까지 저마다의 방식으로 연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국경절 연휴 기간,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뜻깊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남양 풍의 옛 물가 동네 정송 고진을 소개해드리겠고,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심수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코너에서는 가수 김혜심의 소개와 함께 대표곡 귀를 깨워라와 그렇게 당당하게 창작비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이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정신적으로 풍부한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근본적인 요구이다. 물질적으로 빈곤한 것도 사회주의가 아니며 정신적으로 빈약한 것도 사회주의가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론단을 깊이 이해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은 인류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과정에 이룩한 모든 성과의 집합체이고 결정체입니다. 개혁개방 초기에 우리 당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다 같이 억수에 틀어지는 전략 방침을 창조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의 목표는 물질의 전면적인 풍부화와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사회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경제의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정신 문명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정신 문명의 진보를 떠난 그런 단일한 물질 문명의 발전은 진정한 사회주의 현대화가 아니며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실현하는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나라 대지 곳곳에 고층 건물이 즐비하게 들어설 때 중화민족의 정신이라는 고층 건물도 따라서 우연히 솟아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자본을 중심으로 하고 량극 분화가 심하며 물질주의가 팽창하고 대외로 확장하고 략탈하는 서방의 현대화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됩니다.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과업에 직면한 상황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변증법적이고 전면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으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관계를 올바로 처리해 물질 문명 건설과 정신 문명 건설을 함께 잘 추진하고 국가의 물질적 역량과 정신적 역량을 모두 강화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물질 생활과 정신 생활을 함께 개선해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 중대한 원칙과 요구를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종합공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일도서게 됩니다. 이는 물질 문명 건설에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있는 바 우리는 반드시 현대화의 물질적 토대를 끊임없이 다지고 질 높은 발전이라는 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의 전차적인 과업을 확고히 틀어지며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개혁 방향을 견지하며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견지하고 경제 발전의 주력점을 계속 실물 경제에 두고 신흥의 공업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향촌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조화 발전 전략, 지역중대 전략, 주체기능 구전략, 그리고 신흥도시

도시화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며 교육의 선차적 발전,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인재의 선도 추진 역할을 견제하고 발전의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경쟁 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며 신선장 동력과 그리고 새로운 우위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구쳐 형성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정신문명은 사회주의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목표이고 중요한 보장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나라와 사회를 건설하고 어떠한 국민을 육성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합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상적 선도, 문화적 자양분, 정치적 기풍을 절박히 수여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더 확고하고 더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의 자신자강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적극 발전시키고 종합문명을 전승하며 중국의 정신, 중국의 가치, 중국의 힘을 더 확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계속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전당을 무장하고 인민을 교육하며 의식현태 용역에서의 막수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전당 동지들과 전국 여러민족 인민들이 단합 분투하는 공통의 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논리 실천하고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양을 강화하며 전 사회의 문명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 사회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에 부응하는 리상신념, 도덕관념, 정신풍모를 형성해야 합니다.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용성 발전시키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방향을 견지해 인민의 정신적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우수한 작품들을 더욱 많이 내놓으며 전민족의 문화혁신과 문화창조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우수한 종합전통문화의 창조적인 전환과 혁신적인 발전을 추진시키며 종합문화의 입장을 고수하고 문명 간의 교류와 상호참조를 심화해 종합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높여야 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방운이 불러드립니다. 작은 풀.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총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남양풍의 옛 물가 동네 정송고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송고진은 토지가 비옥하고 자연여건이 우월한 원인으로 이로부터 물산이 풍부하고 인물이 많이 나는 동네였습니다. 강가에 소세있는 정송의 옛성 정안고성은 서문과 북문, 1000m에 달하는 성벽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성안의 동문가와 종남가, 서문가, 북문가 주변에는 남양풍이 다분한 건물 기루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1369년에 명조 때 지은 관하 건물인 효나는 사면이 막힌 사판 구도입니다. 색바랜 문을 지나면 오진날에 북과 돌기동, 돌기초 등이 보입니다. 1559년에 청나라 때 지은 청담정이 북쪽문 옆에 쉬어져 있고 그 정자에는 청렴한 문화를 고행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이 비석이 세워진 뒤로 이곳은 정성의 명소로 정해져 많은 문인 문객들이 이곳을 찾아 글을 남겼습니다. 청나라 때 신축한 왕영두 생가는 세 개의 큰 정원이 풍자의 모양으로 배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마다 방 세 개를 가진 안채 네 채에 방 세 개의 별채 3채 그리고 방 세 개의 소당 한 채를 거느리고 가운데 거실을 뒀습니다. 왕용도 샹가는 크고 작은 정원 12개에 문 72개를 가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해원방은 1568년에 명나라 때 해남 최초로 과거에 급제한 현지인을 위해서 세운 폐방입니다. 고풍스러우면서도 웅장함을 자랑하는 폐방은 태풍이 많은 현지의 환경을 감안해 폐방이 앞뒤에 비스듬한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곳의 문묘는 유관력사와 웅중한 규모로 해남의 최고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해남의 모든 문묘에서 이곳에만 정문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시험에 3위권이 된 사람만이 문묘의 정문을 통과할 수 있고 정성에만 과거 시험에 급제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거의 모든 문묘에서는 해마다 성대한 공자 제사 의식을 치르는데 정성의 문묘 행사는 해남의 모든 문묘 중에서 가장 성대했습니다. 그 때문에 해남 전역의 선비화 관료들이 이 문묘에 모여서 공자의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현재 민족용으로 투대받는 송씨 부인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숭태부인묘는 1300여년의 유관력사를 자랑합니다. 이곳은 오늘날 해남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송대하며 규모가 가장 큰 해남의 특색의 민속 행사장입니다. 언제나 맑은 물 찰랑이고 물고기 떼 논이는 남료호는 해남의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입니다. 호수가에는 푸른 숲이 설레고 푸른 하늘과 호수 사이로는 항상 시원한 바람이 오갑니다. 남료호는 또한 품속에 16개의 섬을 안고 있는데 혹은 반달 같은 혹은 골뱅이 같이 크고 작은 보석이 은쟁반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도시의 번잡함이란 전혀 없는 남료호는 해남의 정원으로 불리웁니다. 이 밖에 견동탑은 해남에서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탑입니다. 1751년 청나라 때 축조된 이 탑은 높이 25m에 달하는 7층의 벽돌탑입니다. 이 탑은 시멘트나 철근, 못 기둥 하나 사용하지 않고 벽돌과 찹쌀 등 고대의 건자재만 가지고 수백 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탑을 쌓아놓은 기교를 보여줍니다. 3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해남의 지방극 경극도 정성에서 발원했습니다. 해남 지방극을 이어오는 예술인들이 대부분 이곳에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해남에는 정성이 없으면 예술단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체포반이라고 하는 정성의 쌈밥은
고기와 야채, 쌀밥을 비벼서 야채 잎에 싸서 먹는 음식입니다. 원초적인 맛을 가진 이 쌈밥은 맛 또한 아주 특이합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1: 그렇지.
0: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생의 약속, 조심을 지키다 이 같은 제목으로 아내의 유언을 이어 대량산 아이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장화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초가을의 시원한 바람이 사천송 량산주 미고현 룡문향 초납촌의 산골짜기를 스쳐 지나가던 어느 날 신흥문 소학교에서는 새학기 개학식이 열렸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200여 명의 이족 어린이들은 국기가 개항되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뒤에는 56살의 장화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아이들의 얼굴을 비추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화가 이곳 개학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6년 동안 그는 10여 차례나 대량산을 찾았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질 무렵 대량산의 산봉우리에는 따뜻한 금빛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학교 문을 나서던 장화는 다시 뒤를 뒤돌아보았습니다. 신흥문 수학교라고 쓰인 교문 앞에서 그는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장화가 아이들을 돕기 시작한 것은 아내 신흥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장화에게 자신의 사망 보상금으로 오륜 형편의 아이 몇 명을 도와 공부를 마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훗날 나라와 사이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이 곧 자신이 사유에 남기는 기호라고 말했습니다. 장화는 흔쾌히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장화와 신홍문은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졸업할 당시 장화는 자신에게 대학 졸업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홍문은 주저하지 않고 그와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둘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치면 반드시 좋은 날을 맞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은 결혼 후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 만에 신홍문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감염으로 뼈가 심하게 손상됐고 이후 강직성 척추염까지 앓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 집과 병원을 오가며 투병하던 그는 결국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침상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도 신홍문은 한 번도 삶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늘 밝고 락관적인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 남편에게 세 가지 당부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장례를 치른 뒤에는 반드시 앞으로 씩씩하게 나아갈 것, 슬픔에 잠기지 말 것, 자신의 사망 보상금은 모두 아이들의 교육에 돕는 데 사용할 것, 그리고 두 사람이 평생 모은 저축금은 남편의 앞으로의 생활을 위한 것이니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 아내의 장례를 마친 장화는 곧바로 공익단체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 달 뒤 사천성의 한 재단을 선택했고 15만 원이 조금 넘는 사망 보상금에 자신의 돈을 보태 20만 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송금 목적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내의 사망 보상금이며 아내의 뜻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월급에서도 일부를 보태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시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장화와 신웅문이 함께 후원한 55명 아이들이 다니는 학급은 신웅문반으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2021년 5월 장화는 처음으로 대량산을 찾았습니다. 재단 직원들과 함께 아이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살펴보면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55명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장화는 촌앞촌의 한 소학교에도 들렸습니다. 교실이 부족해 일부 아이들이 야외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고 어린아이들의 손에는 동상까지 나 있었습니다. 후코트로 돌아온 뒤에도 그 모습이 장화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유의 빨갛게한 아이들의 손이 자꾸만 눈앞에 얼렁거렸고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 가지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곳에 아이들의 마음을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짓자. 학교 이름은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장화가 떠올린 것은 아내가 생전에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당부했던 두 사람의 저축금 95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약속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하자. 가난했던 시절에는 아내가 자신과 함께 고생을 견뎌냈습니다.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했을 때 아내는 오히려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장마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것은 20여 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도 아내는 한 번도 삶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0: 떠날 때 그의 나이는 고작 만 9살이었습니다. 장화는 다른 사람을 돕는 동시에 아내의 이름이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두 사람의 마지막 저축금까지 내놓았습니다. 신옥문 소학교의 교학종합청사는 2021년 6월 착공해 그의 10월 완공됐습니다. 장화는 학교 현판식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과 깨끗한 눈빛을 바라보며 장화는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값지게 쓴 돈은 없었다. 그 뒤로 장화는 시간이 날 때마다 대청산에서 대량산으로 향했습니다. 학교를 찾아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의 생활을 살폈습니다. 그에게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아이가 장화에게 다가와 두 손을 높이 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장 아저씨, 제 손에 동상이 없어졌어요. 장화는 아이의 허리를 굽혀 작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간 코끝이 찡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에 장화가 후원하기 시작한 55명의 아이들 가운데 올해 9명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소학교 개학식에 참석한 뒤 장화는 또다시 같은 대학에 입학하게 된 학생 6명의 입학 수속을 도왔습니다. 기숙사에 올라갈 때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을 자신이 들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5층 침대의 이불을 펴주고 침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침대판에 튀어나온 못을 발견하자 작은 망치를 가져와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옷장에 자물쇠가 없는 것을 보고는 옷이 눅눅해지면 꺼내서 햇볕에 말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식을 챙기는 아버지와도 같았습니다. 반장 직현 후보도 올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장화와 만나기로 약속한 직훈 후보를 위해 장화는 일찍부터 식당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의 모습이 보이자 장화는 계단을 성큼 내려가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건강을 잘 챙길 거야. 너희를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50년 동안 보고 싶어. 너희들 모두 내 아이들이야. 너희가 자라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이것이 장화와 아이들이 새롭게 맞은 약속입니다. 대량산에서 돌아올 때마다 장화는 아내의 묘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아내에게 전해줄 좋은 소식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신옥문 소학교는 처음 두 개 학급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10개 학급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원도 20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아이들은 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웃음과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장화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혹시 아내가 내가 저축금을 다 써버렸다고 나를 나무라지 않을까? 그런 아내가 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 조금은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돕는 데 쓰는 것이 자신에게는 훨씬 마음 편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장화는 처음에는 55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학교까지 쉬우면 아이의 유언을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옥문 소학교와 그곳의 아이들은 어느새 그의 남은 인생에서 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인연으로 됐습니다. 아이들은 말합니다. 대량산의 아름다운 꽃처럼 거센 바람과 비에도 굴하지 않고 한 줄기 빛만 있어도 그 빛을 받아 밝게 피어나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서 살아가든 신옥문 소학교를 잊지 않겠다고, 자신들에게 장화라는 이름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장화는 자신이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송 좋은 사람이라는 영예를 받았을 때조차 자신은 그 칭호를 받을 자격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아내 신옥문이야말로 그 이름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원은 두 사람이 평생 모은 모든 저축금을 아이들에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되돌려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자신이 받은 따뜻한 마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남긴 손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이 계속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장화와 아내 신농문이 함께 품었던 마지막 소원입니다. 지금까지 한 생의 약속 조심을 지키다 이 같은 제목으로 아내의 유언을 이어 대량산 아이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장화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심수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심수 시민센터 옆에는 7000년 인류개발사, 1700년 도시사, 40여 년 개혁개방사를 한 몸에 지닌 거대한 역사책과도 같은 건물 심수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81년에 설립된 이 국가 1급 박물관은 4개의 관, 22만 8천여 점의 수상품으로 심수가 령남어촌에서 국제대도시로 거듭난 역사를 파헤치는 창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각자 독특한 사명을 짊어진 4개의 관은 도시에 분산된 문화좌표들입니다. 동심로관은 심수 개혁개방 10대 역사 건물로 2020년 개조를 거친 후 새 삶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3,900평방미터의 전시청에서 도자기 전은 300점 문물로 신석기 시대부터 명성 시기에 이르는 도자기 문명을 꿰놓았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동기전은 303점의 례악기, 동경, 화폐 등 문물로 상두 시기부터 명성 시기에 이르는 공예 변화와 사회 사상 변화를 전시했습니다. 침대 특별 전시는 202점의 라한 침대와 침대 부품, 광동어 영화 서상기 투영을 결부해 고대인들의 생활미학을 전시했습니다. 금전로관은 심수의 도시자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층의 고대전시청은 500여 점 출토 문물로 선민족적, 해양경제, 해방중진 등 역사의 맥락을 짚으며 심수 800년 광부사와 300년 객가이민사의 두터움을 보여줬습니다. 근대전시청은 300여 점의 전시품으로 구룡해전, 잠수전 봉기 등 관근 사건에 입각해 100년 투쟁과 사회전형의 장엄한 역사를 복원했습니다. 3층의 3,200평방미터의 개혁개방사 전시청은 정품이 따로 없습니다. 2,000여 점의 실물과 1,200여 장의 사진에는 4구공업구의 계산포 모델도 있고 조기 특구 건설자들의 작업증도 있는데 이 같은 역사의 흔적으로 과감히 앞장서는 시대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관내에는 또 배림 선생이 기증한 159점의 야생동물 표본이 있는데 북극곰에서 아프리카 코끼리에 이르는 전세계를 넘나드는 자연풍경을 그렸습니다. 심수 개혁개방 전람관과 동강유격대 지휘부 유적지는 각기 도시의 정신좌표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주광조수 전시는 3,234개 전시 코너로 광동개혁개방 40년의 결책돌파와

0: 발전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해당 전시는 당대 역사진들의 선례를 열었고 전국상을 수상했었습니다. 후자는 민국 홍안주점의 유적지로서 백여폭의 사진과 문물들로 엽정 장군이 이곳에서 항일무장을 세운 휘황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동한시기 구구단 명문 도자기 벽돌은 심수박물관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1981년 남두고익대 묘지에서 출토한 이 도자기 벽돌은 을기설기 새긴 40개 숫자가 있는데 이 문물은 중국 구구단 역사를 200년 앞당겨 서방의 인식을 타파했습니다. 대중문화 공간으로서의 심수박물관은 봉사도 아주 친화적입니다. 2014년 3대관은 예약제를 취소하고 여름방학 기간에는 저녁 8시까지 개방하며 녹색 통로와 다은어 가이드 등으로 각이한 관중 군체의 수요를 만족시켰습니다. 2천여 명 자원봉사자와 전문 해설원과 QR코드 가이드는 문물의 이야기를 더 생동하게 전하고 있고 해마다 평균 20회씩 열리는 림시 전시와 수백 차례 강좌 행사는 박물관을 영원히 막을 내리지 않는 문화의 강당으로 변신시켰습니다. 동안시기 도자기 벽돌의 구구단에서 특구의 개혁 서류까지 영남 민속을 보여주는 침대 문양에서 전세계 자연의 생물까지 심수박물관은 다양한 시각으로 이 젊은 도시는 7천년 끊기지 않은 문명을 이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네, 박물관 여행 지금까지 심수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용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리백.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시대의 공기를 맑고 투명한 목소리로 깨워냈던 조선족 가수 김혜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심은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노래로 먼저 말을 걸어오던 가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꾸밈없는 순수함과 소녀와도 같은 맑음 그리고 어딘가 쓸쓸한 여운이 함께 담겨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1999년 그녀의 첫 번째 개인 앨범과 함께 세상에 나온 노래 귀를 깨워라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의 귀를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가요계에는 보기 드물게 밝고 경쾌하면서도 세련된 사운드 그리고 김혜심 특유의 청량한 음색이 어우러지며 이런 목소리는 처음이다라는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노래는 기교로 감정을 밀어붙이기보다 상쾌한 리듬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듣는 이의 감각을 하나씩 깨워냈고 그 신선함은 곧바로 대중의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결국 김혜심은 이 한 곡으로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고 이듬해인 2000년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 설맞이 종합무대에 오르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됐습니다. 내 아래 이 노래 함께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노래는 2000년에 발표된 김혜심의 또 다른 대표곡 그렇게 당당하게입니다. 이 노래는 김혜심 음악 생애의 또 하나의 좋은 한점이 됩니다. 이 곡은 인기 드라마 모두 천사가 만든 화의 주제가로 사용돼서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전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가 오래도록 사랑받은 이유는 단지 드라마의 인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는 사랑 앞에서 흔들리면서도 자존심과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한 사람의 내면을 섬세하게 담아냈고 김혜심의 절규된 감정 표현은 이 이야기를 더욱 진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담담하게 이어지는 멜로디 속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당당함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라는 마음은 당시 많은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었고 이 노래는 자연스럽게 한 세대의 촉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아래 이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